9월 2 수요일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9월의 둘째 날이죠. 비틀즈 Getting Better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객관식 문제지 많이 받아보셨죠? 그 객관식 문제지 100점 맞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0점 맞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쭉 찍어도 몇 개쯤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벌써 9월이구나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8월 한 달 그래도 버티며 견뎌오고 이 시간 여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라는 이 우리에게 활기 충전 동기 부여템을 주는 이 9월 아마 우리 학생처럼 이 새로운 9월의 문제지 앞에 새롭게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9월에 어떤 것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벌써 날씨가 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와, 이 신선한 바람, 쿨한 느낌,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100원의 이름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무료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또 문자로 듣기 모드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0756님 어서 오세요. 수녀님 앞 방송에서 이서원 박사님께서 수녀님 칭찬하셨는데 들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다는 일은 좋은 일이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결과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서원 소장님.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천전원을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은빛 창가. 갓생을 살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템, 바로 9월입니다. 우리 좀 선선해지면 만나자 라며 여름 내내 미뤄뒀던 약속들이 다시 이어지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못 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나만 멈춰 있었나? 누구는 그 더위에도 뭔가를 새로 배웠다고 하고, 누구는 맡은 일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하고, 또 누구는 꿈꾸던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더위에 달기를 시작해서 살이 빠진 친구도 있고 얼굴 빛부터 달라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나는 뭐 했지? 더위 먹은 소처럼 축 늘어져서 선풍기 앞자리만 잘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도 나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남의 삶은 이상하게 내 삶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멋져 보이고 더 활력이 넘쳐 보이는 법이니까요. 남이 한 일은 성취로 보이고 내가 해낸 일은 이 정도야 뭐 하고 작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겐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칭찬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인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보며 정말 부러운 건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보다는요,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을 정말 했다는 것이고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고, 가고 싶어서 떠났다는 것,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운동화를 신었다는 것, 바로 실행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광활한 우주도 훨훨 날아다닐 것만큼 자유로운데 정작 몸은 뭔가에 브레이크가 걸린 듯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 몸을 움직이는 시작 버튼, 실행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갓생을 살기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템 9월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엔진을 달고 우리 몸도 이제 마음이 그리던 그 광활한 우주를 마음껏 비행해 보고 싶어지네요.

가제보 I like 쇼팽 이선옥님이 듣고 싶어 하셔서 들려드렸어요. 우리 좀 시원해만 만나자.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7월이나 8월에나 아 우리 9월에 10월에 한번 만나 이렇게. 여름 내내 미뤄뒀던 약속들 있으신가요? 이제 하나 둘 이어질 때가 됐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아우 굉장히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배우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어디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고 그럼 왠지 나만 멈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친구의 눈에는 내가 또 부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는 후하게 바라보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점수가 좀 바뀌어서 나는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정말 열심히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칭찬해주면서 그래 이만하면 잘 지내왔어 라고 점수를 후하게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좋은 9월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7277님 오늘은 미술 심리상담사 첫 수업 가면서 행운의 방송을 들으며 화성의 수원대학교로 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 평범한 일상 안에서 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정영환님 저는요 9월 1일부터요 CPBC 빵 CPBC 라디오에서 새벽 5시 미사 시작해요. 저 칭찬해 주세요. 100일 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 둘째 아들 신규석 베드로 주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청원합니다.

하셨어요. 개인적이지만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새벽 5시 미사. 아우, 칭찬. 정말 스스로에게도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영아님, 나 대단하다. 칭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스스로에게도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지연님, 아이와 수녀님 말씀 들으며 매번 유치원에 등원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에 마음 되새기며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고요. 박지연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이 건강하게, 정말 저 감기 조심해라고 염려해 주시는데 우리 박지연님도 아이와 함께 건강한 9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신청곡 데이. 여러분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촉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어떤 주제로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을까요? 9월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 음악으로 가을 마중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을가을한 가을송,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노래, 가을가을한 추억의 노래,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가을가을한 마중곡은요, 669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선물, 문화선물이죠. 책선물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향기 시집 행복 너의 웃는 얼굴. 특별히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이 만든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고요.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2주의 문화선물 뮤지컬입니다. 김지윤, 김성식, 장은하, 이봄소리의 프랭키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랭키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보내주시고요. 글머리 뮤지컬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 가을가을한 가을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4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아, 가을이다 싶은 노래들.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추억의 가을 명곡들. 가을송 보내주세요. 9월의 포문을 열면서 가을을 어서 빨리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가을가을한 노래들 가을송 기다립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눈에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가을의 명곡들 가을송입니다. 음악으로 가을을 조금 앞당겨 보면 어떨까요? 가을의 예고편을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가을을 여는 첫 곡 무엇이 있을까요? 제목만 들어도 가을 향이 나는 노래. 첫 소절만 들어도 가을이다 하는 그런 노래. 가을이면 꼭 생각나는 여러분만의 추억이 담긴 노래들. 내가 뽑은 가을송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없으면 가을이 아닙니다 하는 여러분의 가을 명곡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 가을송 첫 곡은요. 0756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채연의 가을비 우산 속.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가을송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0756님이 신청하신 채연 가을비 우산 속, 7769님이 신청하신 박미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1035512 원진수님이 신청하신 김상희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까지 듣고 왔습니다. 5112님은 세월이 유수입니다. 전 올해 70. 김상희 씨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유, 이 많은 분들이 이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이 노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주크박스처럼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꺼내듣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가을 마중송 받고 있습니다. 아직 늦더위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요, 우리 음악만큼은 먼저 가을로 가보는 거죠. 이 노래 없으면 가을이 아니죠 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가을 명곡, 발라드, 팝송, 가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곡으로 오늘 아침 가을 플레이리스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오늘의 가을송 다음 송은요, 1574님이 오늘은 볕이 들어요,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015B 애치에게.

1573님이 신청하신 015의 애취에게, 8766님이 듣고 싶어하는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이효미민님이 신청하신 패티킴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합니다. 가을 노래가 이렇게 좋네요. 오늘 아침 듣고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보내주신 노래로 꽉 채워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은 벌써 가을 쪽으로 한 발 먼저 가 있죠. 그러니 운동도 시작하고 못 읽던 책 한 페이지 펼치고 미뤄둔 약속도 잡아보시고 오늘의 이 가을 노래들이 이 계절을 조금 더 다정하게 맞이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보내주신 가을송들 가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이 시간 채널만 고정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곡 6809님이 9월만 되면 흥얼거리는 이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벌써 가슴이 올라온다고요. 뭉클하신다고.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6800님, 3544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민기 가을 편지로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날개를 마찰시키거나 배의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곤충들은 온도에 꽤 민감합니다. 매미는 보통 30도가 넘는 기온에서 성량이 가장 좋고요. 가을의 전령인 귀뚜라미는 24도를 전후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귀뚜라미의 완벽한 하모니를 듣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침 저녁 바람이 부는 걸 보면 9월이 가을을 데려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온도는 어떨까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1번 D장조 켈번호 412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호른의 정말 영국의 천재 이 호르니스트라고 불렸던 데니스 브레인, 헤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The Philharmonia Orchestra의 연주인데요. 바로 데니스 브레인이 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아주 최고의 수석 호르니스트였습니다. 함께 감상할까요?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1번 디장조 켈번호 412 1악장 알레그로 요절한 천재의 호르니스트 데니스 브레인 그리고 헬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The Philharmonia Orchestra 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하고 헬베르트 폰 카라얀은 월터 레그라는 프로듀서 덕분에 이런 그 녹음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헬베르트 폰 카라얀이 이제 나치 입대 경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연이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공연을 못하면 녹음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월터 레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소프라노의 남편이었는데요. 영국의 월터 레그 프로듀서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녹음 전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헬베르트 폰 카라얀과 같이 녹음해서 정말 불티나게 또 이 앨범을 팔았던 바로 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Love Affair. 이 영화는 이제 1995년에 한국에선 개봉됐고요. 1994년에 미국에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원래 1939년 영화 Love Affair를 두 번째로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넷 베닝이었고 또 여기 워렌 비티, 또 피어스 브로스넌, 캐서린 헵번이 함께 출연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자신의 또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또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결국 함께 만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 Love Affair 중에서 피아노 솔로 애니오 머리꼬네였고요. 아넷 베닝이 또 보컬을 허밍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벅시로 또 이어지죠. 워렌 비티하고 아넷 베닝 평생에 이 아주 바람둥이였던 워렌 비티를 딱 잠재운 자신의 남자로 만든 아넷 베닝이었습니다. 자, 프레드릭 쇼팡의 론도 알라 크라쿠비아크 F장조 작품 14 크라쿠비아크 풍의 론도 알레그로 논 트로포 포코 메노 모소 피아노의 체크 출신 캐나다 피아니스트 얀 리셰츠키 장신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한 엔데르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함부르크의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프레데릭 쇼팡의 론도 알라 크라쿠 비악 F장조 작품 14. 이 청년 시절의 쇼팡의 작품 아주 생기가 넘치죠. 론도 알레그로 논 트로포 보노 보코 메노모소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얀 리셰츠키 그리고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가 지휘한 엔델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터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함부르크의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는 바로 그 곡이죠. 크루트 잔델링, 미하일 잔델링의 아버지 지휘자 그리고 베를린 심포니카,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쿠르트 잔델링이 지휘한 베를리너 심포니커. 이 동독 출신의 쿠르트 잔델링이 지휘한 연주였습니다. 자,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산문집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이 곡,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한 귀절 또 오늘 읽어볼까요? 부끄러움은 오래 가르친다. 자,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무대 위 실수는 연주자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수천 번을 연습해도 예기치 못한 순간 불쑥 고개를 내민다. 그렇죠? 관객은 모를 법한 미세한 흔들림조차 연주자 본인에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그 찰나의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나는 지금도 몇 년 전 그날의 공기와 숨막히던 정적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생각하면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동시에 그 실수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함께 곱씹게 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노르웨이 출국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구 주인공은 또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에비타의 성공 후 팀 라이스와 결별한 웨버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관리하기 위해 Really Useful Group을 설립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1981년 웨버의 또 다른 대표작 캣츠를 발표하는데요. 캣츠는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웨버는 이 시집에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에게 저마다 다른 개성과 음악을 입혔고요. 제작자 캐머런 맥킨토쉬, 연출가 트레버 넌과 함께 독특한 뮤지컬 무대를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다는 발상 때문에 흥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많았는데요. 1981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막을 올린 캣츠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듬해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메모리인데요. 공연 준비 과정에서 추가한 이 노래는 뮤지컬의 성공과 함께 세계적인 명곡으로 자리 잡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비롯해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고 뮤지컬 무대를 넘어 하나의 팝 스탠더드처럼 사랑받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캣츠 가운데서 메모리,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즈 앨범 중에서 듣겠습니다. 보컬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입니다.

캣츠의 성공으로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웨버는 이 작품을 통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사라 브라이트만을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웨버의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모두 사라였는데요. 사라 브라이트만은 1981년 런던에서 초연한 캣츠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명한 스타가 아니었지만 독특한 음색과 클래식 발성을 갖춘 젊은 배우였죠. 두 사람은 이후 가까워졌고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1984년 결혼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6년 웨버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가 탄생합니다. 프랑스 작가 가스톤 루루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웨버는 아내 사라 브라이트먼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여주인공 크리스틴의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은 웨버가 사라 브라이트먼을 위해 만든 뮤지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먼은 1986년 런던 웨스트엔드 초연에서 크리스틴 역을 맡았고요. 이 작품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브라이트먼 역시 국제적인 스타로 이름을 알리게 되죠.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결혼 6년 만에 이혼했지만 음악가로서의 인연까지 끊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혼 후에도 서로의 음악적 성취를 존중하며 여러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그 중에서 All I Ask of You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컬의 크리스틴 역의 사라 브라이트만, 라울 역의 스티브 바턴입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The Phantom of the Opera 뮤지컬 오페라 유령 가운데서 All I Ask of You 함께 들어봤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나의 이 그늘막 밑에서 보호하겠다. 당신의 등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라울. 어릴 때부터 또 이 크리스틴을 사랑했죠. 이 지금 들으신 이 버전이 바로 이 오리지널 런던 캐스팅 웨스트엔드에서 펼쳐졌던 첫 번째 그 팀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팬텀 역할을 마이클 크로포드가 맡았고 또 세라 브라이트먼이 크리스틴 다에 그리고 스티브 바튼이 라울 역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All I Ask of You, 세라 브라이트먼의 그 크리스틴 그리고 스티브 바튼의 라울 노래로 함께 들으신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스 브루크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비올라의 닐스 민키마이어, 그리고 마쿠스 포슈너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막스 브루크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 85, 비올라의 닐스 민키마이어, 마우쿠스 포슈너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함께 1부 마치고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성태의 동심초,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저 강혜정 소프라노하고 같이 이 공연을 했는데요. 아, 점점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콜로라투라 기교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또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동심초의 이 가사는 한때 뭐 신사임당 설도 있었지만 원래 당나라 기생이자 시인이었던 설도의 시 춘망사 제3수를 시인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 한국전쟁 중에서 이제 납북된 그런 시인이었죠. 1893년에 태어났던 그 김억이 번역한 시구를 사용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도 이 동심초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곡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봤고요. 9월 2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 이자 작곡가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소나타 C장조 작품 15,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기타의 줄리안 브림의 연주입니다.

마우로 줄리아니의 기타 소나타 C장조 작품 15,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들으셨습니다. 기타의 줄리안 브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시죠.

오늘 솔선 수범에서는 스페인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요즘 아주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마리아 두에니아스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리아 두에니아스는 2002년 12월 4일생으로 23살의 나이인데요. 정식 이름은 마리아 두에니아스 페르난데스입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또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2021년에는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시니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또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스페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팀과 동시에 2022년 도이치 그라모폰과 또 앨범 계약을 맺고 아주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또 공연을 갖게 되는데요.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리아 두에니아스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갖고 또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이 룩셈부르크 필과 구스타보 히메노 그리고 마리아 두에니아스가 같이 또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감상하실 이 앨범은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되겠습니다. 이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가 1945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디장조 작품 35. 본인이 코른골트가 자신이 작곡했던 영화음악들에서 각 악장의 중심 멜로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코른골트는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고 유대계였죠. 그래서 194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코른골트는 미국 망명 후 히틀러가 무너질 때까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다시 클래식 음악 작곡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영화음악을 많이 썼던 거죠.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브로니스와프 후버만의 조언으로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게 되었고 이 곡은 놀랍게도 말로의 아내였던 미국에 와 있었던 알마 말로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자, 이 1947년 2월 15일에 세인트 루이스에서 세인트 루이스 교향악단과 야샤 하이페츠의 연주로 초연이 이루어졌고요. 당시 클래식 음악계는 무조음악이 대세로 조성이 있는 코른골트의 음악은 또 평단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곡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미국에 오기 전에 작곡한 곡들과 바이올린 협주곡 이후에 작곡한 곡들이 묻혔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1악장은 모데라토 노빌레. 1937년에 썼던 Another Dawn, 또 다른 새벽과 후아레스, 1939년 영화의 멜로디를 인용한 작품이 되겠고 제2주제의 바이올린 애절한 멜로디가 일품인 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1악장 먼저 감상을 해볼 텐데요. 모데라토 노빌레, 바이올린의 마리아 두에니아스, 그리고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 LA 필이 아니고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베네수엘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초 작품 35 1악장 모데라토 노빌레. 왜 이 곡이 초연 때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지 알만하게 해주는 그런 1악장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두에니아스 그리고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 연주를 들으셨는데요. 이 마리아 두에니아스 페르난데스는 2002년에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태어났고 이 집안에는 어떤 그 프로페셔널 음악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또 어린 나이부터 음악적인 트레이닝을 받았고 7살 때 이제 바이올린을 앙헬 바리오스 컨서바토리에서 이제 배우게 되면서 점점 이제 실력이 향상되어서 또 마드리드로 가게 되고 또 칼 마리아 폰 베버 콜리지 오브 뮤직 드레스덴으로 또 가게 되고 또 스피바코프에게 공부를 하게 되고 비엔나에 가서 보리스 쿠슈너에게 배우고 또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그라츠 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국제적인 그런 커리어를 콩쿠르와 함께 예우디 메뉴 콩쿠르와 함께 쌓게 됐는데요. 자, 아직 23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또 바이올리니스트 팀에 틀림없습니다. 이 악장은 로만체 안단테가 되겠는데요. 안토니 에드버스 1936년에 역시 이 영화의 영화음악을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가 썼고 그 멜로디를 인용해서 오케스트라의 조용한 서주로 시작되면서 그 위에 바이올린이 평온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중간 섹션은 조성이 모호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분위기를 유지하는데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은 영화 음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 작곡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처음의 분위기도 돌아오면서 조용히 끝나게 되는 2악장. 이어서 3악장은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가 되겠습니다. The Prince and the Pauper 1937년의 영화인데요. 이 멜로디를 인용했고 새 악장 가운데서 가장 빠르면서 가장 어려운 악장 또 활발하고 신나는 선율로 시작하면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주고받다가 발랄하지만 조금 느린 선율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이 주제가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아주 계속 달아오르다가 마지막에 힘차게 끝나게 되는 이 곡. 자, 바이올린의 마리아 두에니아스 그리고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 2악장 로만체 안단테와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까지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는 에리 볼프강 코른 고울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 신보로 감상하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9월 11일 금요일 7시 30분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구스타보 히메노가 지휘한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또 협연을 하고 통영국제음악당에서도 9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이 협연을 하게 되는 마리아 두에냐스 페르난데스 그 마리아 두에냐스의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코른 고울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 35. 어이구 작품 35번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작품 번호와 똑같군요. 1악장 모데라토 노빌레, 2악장 로만치 안단테,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 비바체, 마리아 두에냐스의 바이올린과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휘한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네수엘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카이저 왈츠, 황제의 왈츠 작품 437, 아주 위용이 느껴지는 곡이죠. 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용,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0: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1,06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는 4,000명을 넘겼습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부상사고와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 경기 광주 3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표결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네팔과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1,06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에서만 최소 1,050명, 티베트 지역에서는 최소 16명이 숨졌고 전체 실종자 규모는 네팔의 수력발전소 관련 인원 630여 명을 포함해 4,000명을 넘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소속으로 네팔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특히 여러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도 네팔군과 함께 상공과 육상에서 합동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44명 규모로 파견된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는 오늘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장관으로서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공동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사회 전반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차별 해소와 평등 실현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동성혼과 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및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낙태 합법화와 낙태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성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속하게 합법화와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모자 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지난달 23일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부상 사고와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 경기 광주 3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지게차 사용작업 중 재해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회생 계획안 표결이 오늘 진행됩니다.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를 대상으로 조별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 75% 이상, 회생채권자 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 운영 자금이 투입됐고 영업 상황도 비교적 양호해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59%입니다. 관계인 지표에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 당일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만 집회가 길어지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강제 인가나 회생 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결 기한은 오는 4일까지입니다. 회생 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본격적인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중심의 슈퍼 예산이 편성됐다는 비판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양극화 완화를 보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뒤 이같이 밝히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성장폭이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고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할 수 있는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또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이기도 하고 또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대응 기금

0: 활동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교황성 신앙교리부는 교령을 발표하고 성 비오십세 사제형제회가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를 축성한 행위는 이교죄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거나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대교구는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성 비오십세 마리아 군단의 미사가 예고돼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는 19일과 20일에 미사가 예정돼 있다며 신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구는 특히 신자들이 단지 전통 라틴어 미사라는 명칭만 보고 불법 전례와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 본당에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대구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조 6,053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보다 4,065억 원이 늘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보증료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379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AI, 로봇 등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에 430억 원, 청년 창업과 인재 육성에 203억 원을 배정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재난대응력 강화, 난임시술비 지원 등 복지와 의료 분야에 540억 원, 도로건설과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1,19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문댐 수위 저하에 따른 고산정수장 감산에 대비해 문산정수장 수계 일부를 매곡정수장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북구 고성동, 노원동, 칠성동, 침산동과 서구 비산동, 원대동 일대 5만 2천 가구에 흐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미리 수돗물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대구공항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소하고 어제 첫 운항을 기념하는 취향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주 2회 대구 장가계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주 4회 대구 상하이 노선도 추가 운항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의 기업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31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9%가 금리 인상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의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금의 이자 부담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신규 자금 조달 여건 악화도 꼽았습니다. 또 최근 2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91%가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김광석길과 대봉동 웨딩거리 일원에서 2026 대구 웨딩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예비 부부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웨딩 세레나데와 어쿠스틱 라이브, 케이팝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소공인존과 체험존에서는 메이크업과 피부진단, 네일아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골목 플리마켓도 열립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이 대구 역사 심화 프로그램으로 도보답사와 특강을 개최합니다. 오는 4일에는 달성토성에서 경상가면까지 대구 중심지의 변화를 탐방하는 도보답사가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대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입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0.5도, 습도 67%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

0: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22일째 강요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먹는 햄버거와 곁들여 먹는 음료 하나에도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면 약 50ml. 이를 꽉 찬 만족감으로 채우는 햄버거 두께가 약 40ml 안팎. 그리고 세계적인 한 햄버거 체인에서는 두께 17mm 빵 두 개에 고기 패티 10ml를 넣어서 약 44mm 두께의 햄버거를 만든대요. 그리고 여기에 딱 곁들여서 4mm 굵기의 빨대로 약 15도 정도의 밀크쉐이크를 호로록 마시면, 와, 이 어린 시절 엄마 젖을 빨던 잠재의식을 자극해서 만족감을 더욱더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복잡한 마케팅 전략 누가 일일이 따져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아일릿의 마그네틱 함께 들으면서 빵집 문을 활짝 열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미 부족할 것이 없이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지나치게 과하게 많이 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갈수록 마케팅 전략을 치밀하게 또 짜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주요 공략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뭘 더 좋아하는가, 어디에 이끌리는가, 조금이라도 더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사람들이 잘 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무의식 중에 정말 깊숙하게 침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아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거 사고 있네? 라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 뇌를 공략하는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네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 언제 샀지? 아 이거 꼭 샀어야 됐나? 그런데 사고 싶은걸? 내가 굳이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걸 먹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또 나도 모르게 그만 이 틀고 있는 것,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라디오 빵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의 라디오를 틀기 위해서 고도의 마케팅 전략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모실 뿐인데요. 오늘도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면서 찾아와 주신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틸다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주셨네요. 아, 우리 틸다님 어서 오시고요. 919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신신우신 처음 와봤어요. 도파민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9199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 9199님 위해 손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묘한 끌림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머 신부님 목소리는 괜찮았는데 얼굴을 보니 실망했네요. 약간 이러신 건 아니죠? 춘희바라기님 오셨는데요. 정기 구독하고 있는 것 바로 신신우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어서오세요. 하느님께서요.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흐린 날씨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점심 먹었는데 햄버거 말씀하시니까 햄버거 먹고 싶어요. 우리 용대 신부님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최애 음식 중 하나가 햄버거였거든요. 한 달 전까지. 네, 그런데 한 달 전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좀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를 좀

0: 많이 먹고 이제 그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위염에 걸려가지고 한 3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 햄버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탈이 나고 나니까 또 아 어떡하지 또 먹었다가 탈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좀 조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달은 더 안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햄버거 대신에 저 요즘 김밥 많이 먹습니다. 네, 김밥 뭐 이렇게 이때 저때 많이 먹는데 오늘도 우리 PD님하고 야무지게 네, 김밥 한 줄 같이 먹었네요. 우리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이렇게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이 고소한 라디오 빵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있고요.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빵집 가족분들께서 계속 인사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멋있는 피아노님께서 늘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우리 멋있는 피아노님 어서 오시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즐겨주세요. 베드로 황님께서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빵집 출첵합니다. 아, 오늘 빵 향기 좋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베드로 황님 어서 오시고요. 최마리아 막달리나님께서 신부님 오늘 유난히 신나는 목소리네요. 에너지 올라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좀 업데이트죠, 톤이. 네. 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왠지 여러분과 함께 더 즐기고 싶어서 약간 톤 한번 업업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맛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님께서 신부님 오늘 오랜만에 방송 들어요. 반차 쓰고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설렘 가득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별님 부럽네요. 저 용디도 반차 좀 안 되는구나. 저 반차 쓰면 2부에 만날 분을 못 만나요. 우리 또 2부에 만날 분이 제가 너무나도 기다리던 분이 오시기 때문에 반차를 쓸 수 있어도 저는 오늘 참겠습니다. 네. 바로 설렘 가득 글로벌 인싸 이 인플루언서가 오늘 라디오 빵집에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별님 반차 쓰고 친구들 만나러 가시죠. 저는 반차를 참고 우리 가톨릭 인플루언서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빵 먹자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빵 도크 아니 벌써부터 이분의 출연 소식을 듣고 팔로워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막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세요? 와, 저 이 발걸음 소리에 지금 약간 떨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핫한 우리 K가톨릭 인플루언서죠? 지난주에 부재 서품을 받은 따끈따끈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강상구 안드레아 부재님 찾아오실 예정인데요. 우리 부재님은 과연 어떤 사연으로 그리스도의 빵 덕후가 됐는지 우리 라디오로 또 스마트폰 빵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까지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면서 일부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요. 한 통에 100원이든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이 일부 시간 가득 채워볼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빵집 영업 222일째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을 함께 전해주세요. 신부님 전 수요일이라 지쳐요? 아니면 신나요? 여러분의 마음들 함께 전해주시면요, 이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의 기분까지 풀어드릴게요. 실비아님께서요, 신부님 업된 목소리가 청취자들 기분도 한층 업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즐거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업되면 말이 좀 빨라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업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 목요일 뭐 이렇게 책 얘기를 하거나 화요일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뭐 월요일 신나는 또 재밌는 사람들을 만나

나거나 뭐 금요일 빵지 순례를 가거나 뭐 매일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매일 신나는 순간이 되면 약간 뭐 기분이 업이 되면서 아 이 방송용 이 흐름을 조금 놓치고 막 업되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일부부터 좀 이렇게 업돼 있네요. 어 왜 이러지? 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막 기분이 좋은가? 네 오늘 이 업된 기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희님께서요. 미남 용대 신부님 항상 수시로 잘 챙겨보고 듣고 있어요. 신신우신 파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이세희님 또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또 이세희님의 응원과 또 메시지로 저도 오늘 아주 힘차게 이 빵집 문 열고 있고요. 주문곡으로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주문곡 지금 바로 채워드릴게요.

이혜경 잼마님께서요. 신부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일하다가 봐요. 저의 글을 잘 못 적는데요. 그래도 방송은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혜경 잼마님 오늘도 아주 기쁘게 이 시간 즐겨주시고요. 우리 짠짜라 장윤정의 노래로 이어갈게요.

박지연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 장윤정의 짠짜라, 이 두 곡 우리 이세인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트로트 두 곡 이렇게 이어서 듣고 오니까요.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물론 이제 짠짜라 노래는 가사가 조금 슬퍼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예, 어제 떠나간 우리 공덕동 주임신부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주임신부님, 하루밖에 안 됐지만 잘 지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희 공덕동에는 새로운 주임신부님 오셨기 때문에, 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 오고. 우리 하느님께서 트로트 메들리 들으니 기분이 업업. 우리 이세인님 오늘 개 타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선곡을 많이 틀어드릴 때 이제 뭐 그날의 분위기 또 사연들 이런 걸 맞춰서 좀 틀어드리게 되거든요. 우리 단골 손님 오늘 이세인님의 신청곡을 두 곡 이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여 크리스티나, 우리 여명선 음악 감독님 오셨습니다. 독일은 아직 아침 6시가 채 되지 않았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수 있겠네요. 벌써 여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음악감독님 독일 마당발이신데요. 저희 신신신에 한번 또 출연을 해주셨고요. 또 독일 마당발이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독일에 관련된 그런 게스트분들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또 우리 켈른대 성당 반주자님도 오셨습니다. 할로 세르부스. 네, 우리 독일에서의 아침 아주 기쁘게 보내시고요. 어떻게 아침 식사로 소세지 이렇게 드시고 계시나요? 네. 갑자기 독일의 가을은 어떨까? 독일에 가보고 싶네요. 또 제가 뮌헨을 또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의 그 분위기 또 참 즐기고 싶은데요. 제가 또 나중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현지에 가서 또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크리스티나 음악감독님께 이 곡 함께 아침에 노래로 전해드릴게요. 하이키의 낭만 한도 초과.

하이키의 낭만 한도 초과, 티아라의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네, 두 곡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우리 연명진 감독님께서 와우 감사합니다. 이 낭만 한도 초과 저를 위한 최고의 선곡이네요. 정말 낭만을 놓치지 말고 살자가 제 인생 모토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제 독일의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감독님 위해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아주 기쁜 하루, 또 이 멀리에서 또 신신우 씨와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 담아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달달맘님께서 세종시 부강면에서 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또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찾아와 주셨네요. 우리 달달맘님도 오늘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를 바래요. 신신우 씨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더 채워드리기 위해서 9월 아주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9월 북토크를 여러분들, 우리 빵집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9월의 주제가 이 책을 선물합니다 인데요.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아니면 지금의 나에게 전하고 싶은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이번 북토크에서는요, 우리의 또 정지우 작가님께서 화제 신간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또 출간하셨는데요. 정지우 작가와 직접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고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9층 평화홀에서 북토크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소박한 북토크 라디오 빵집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저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신우 신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까요. 또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홍보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2부 우리 시대의 수도자 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나눠보는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디지털 선교사 또 우리 가톨릭 인플루언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의 강상구 안드레아 부대님이 오시니까요. 우리 2부까지 쭉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강상구 수사님 또 SNS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죠. 1부 마무리로 17이다의 주님의 SNS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맛집 탐방 명품 가방 누가 보면 재벌이세 성경 말씀 찬양 기도 신앙 나눔 대신하세 언젠가는 모두 사람 예수님과 친구 되어 온라인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5: 볼!
6: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주인장 저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요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하늘바라기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외국어 성가들을 몇 개 이렇게 막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뭐 저희가 영어 미사도 하고 종종 이렇게 부를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외국어가 들어간 성가 중에서 가장 나의 마음을 울린 성가가 뭘까? 뭐 라틴 성가, 뭐 그레고리안 성가 이런 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요 노래가 늘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는 내 삶의 전부이시면서 이 WYD 청년들의 그 어떤 뜨거운 마음까지도 생각나게 되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본당의 신부로 또 평화방송 신신우신 담당 신부로 있지만 이 외국 신자분들을 만날 일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만나게 되더라도 좀 제 짧은 영어와 이 여러 가지 한계로 좀 얼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하면 이 우리나라의 그런 신앙심 이런 마음들을 또 외국에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SNS를 보다가 아니 이런 분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신앙심 또 순교자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좀 이 뭐랄까 한 가지의 터닝 포인트를 잡게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오늘 2부에 만나볼 우리 수사님이십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외국어 능력을 키우지를 못해서 네 꿈으로만 가지고 있지만 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11님께서요. 샬롬 신부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와우. 외간 직장에서 매일 들으면서 종종 문자했었는데 퇴직하고 어쩌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신부님도 바뀌었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오셨네요. 우리 2811님 어서오세요. 우리 신신우 씨는 36년째 이 자리를 한결같이 잘 지키고 있고요. 비록 이제 또 DJ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만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놀러오세요. 이계원님께서 우리 강상구 안드레아 부제님 반가워요. 멋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제 옆에 우리 수사님 이미 앉아 계시는데요. 너무 멋있으시고요. 키가 제가 SNS에서 볼 때보다 너무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빨리 만나볼게요. 우리 루룸무무룰루님께서 우리 강부제님 오늘 머리에 힘 많이 주고 나오셨다. 역시 인플루언서인 부제님은 달라달라 헤어스타일부터 느낌이 왕 쉼표머리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아,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넘어오세요. 오늘 라디오 빵집 이렇게 글로벌 손님분들이 아주 북적북적 많이 오셨는데요. 수요일 2부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디지털 선교사로도 활약 중이신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의 강상구 안드레아 부제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환영 인사 해주시고요. 또 우리 수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방

0: 빵 먹자. 오늘 수요일 빵 먹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 수도자들 또 사제들의 성소 이야기와 피할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18번째 주자, 이 디지털 선교사이자 가톨릭 인플루언서 우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에 지난주에 따끈따끈 부제품을 받으신 강상부 안드레아 부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레지오 수도의 강상구 안드레아 부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SNS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실물로 뵙게 됐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오늘 신신우신 스튜디오에 나오시게 됐는데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1: 저희 형님이랑 저희 네. 동생이 또 카페, 베이커리 카페를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빵집이죠. 그래서 네네네네. 마치 집에 온 듯한. 네, 그래서 뭔가 편안하게 입고 네. 가고 싶다라는 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예. 오늘은 이제 형님의 빵을 얻어먹기보다 우리 또 부제님의 빵을 약간 나눠주는 느낌. 내가 이 빵집 주인이라면 어떤 빵을 만들고 어떤 빵을 나눠줄까? 우리가 또 이제 그 앙꼬로 주님이라고 하는 앙꼬를 담아가지고 네. 그 빵을 어떻게 나눠줄까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지금 외국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외국에 유학 중이시고 또 외국에 살고 계시는데 빵을 주식으로 많이 드시겠어요?
1: 빵을 자주 먹죠.
0: 네. 네. 가장 좋아하시는 빵 어떤 빵인가요?
1: 근데 제가 네. 어떻게 말을 하면 헬창입니다.
0: 네. 아~
1: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어서 빵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0: 아, 예. 빵보다는 약간 닭가슴살파.
1: 닭가슴살, 뭐 네. 샐러드, 고기 이렇게 네. 먹어서 그래도 빵 이탈리아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어서
0: 네, 네.
1: 이탈리아의 콜네토라는 네. 이제 빵을 많이 좋아합니다.
0: 이렇게 네. 또 주식으로 드시고
1: 네, 맞습니다.
0: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서품을 받으셨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제 그리스도의 빵을 또 성체 분배도 하시고 하시게 됐던데 우리 정말 빵빵한 이야기 한번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사님 사실은 이제 SNS,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선교사, 약간 가톨릭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디지털 선교사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1: 계기는 특별하지 않고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인스타를 좋아했습니다. 네, 인스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내가 신부로서 사제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2013년 정도 됐어요.
0: 네, 꽤 오래됐네요.
1: 네, 네. 근데 그때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 같은 이거를 굳이 멀리해야 한다.
0: 그렇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약간.
1: 그 인생의 네. 시간의 낭비다. 여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 멀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0: 네.
1: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셜미디어를 했는데
0: 네.
1: 엄청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호재에게 혼나서 그 어린 제가
0: 네.
1: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는 지금 방금 입회를 했는데
0: 네.
1: 이렇게 질책, 내가 진짜 존경하는 이 선배 수사님이 네. 저렇게 질책을 받다니. 그리고 저보다 훨씬 인스타그램도 재능도 많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숨겨놨었죠.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군대 말로 하면 짬을 먹고
0: 네네. 네. 이제 해도 된다.
1: 짬을 차고 나서 뭔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다가 이제 저희 동기 이제 네. 수사님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플루언서이세요. 디지털 선교사이신데 그 친구와 이제 협력을 같이 하면서
0: 네.
1: 나도 죽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숨겨 있어도 아직 내 재능이랑 아이디어는 아주 신선하구나 해서 그 후로 이게 2024년 10월입니다.
0: 네네네. 거의 네. 11년이 또 지난.
1: 네. 2024년이어서.
0: 네.
1: 그래서 아, 11년이 지나 맞습니다.

0: 1년이 네. 지난 이제 꾸지꾸지 이게 숨겨놨던 거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폭파시킨 네. 저의 오. 숨겨놨던 그 마음을 네. 이제 폭파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인스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1: 약간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열매, 그 열매가 이제 약간 또 씨앗이 돼서 꽃 피게 되는 그런 또 네, 시간을 맞습니다. 갖게 되셨는데요. 아니 가톨릭 관련 콘텐츠로 구독자가 이제 2만 명을 넘게 또 이렇게 네. 보유를 하고 계세요. 주변의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0: 주변의 반응들은 반반이라기보다는 네. 저랑 이런 밈이 있어요.
1: 네.
0: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네. 정말 친한 친구들은 완전 너 뭐하냐?
1: 아, 너 왜 그러냐?
0: 너 왜 그러냐? 너 뭐하는 거야? 네네. 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받아서 초반에 많이 부끄럽고
1: 네.
0: 어떻게 보면 환호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뿐만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제 신념을 네. 이제 믿고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SNS 활용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신신우 씨는 DJ를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황님께서도 SNS 계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네. 교황님의 SNS 계정 이름이 폰티펙스예요.
0: 네, 맞습니다.
1: 다리잖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다리를 또 건설한다. 이 SNS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교황님께서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사님께서 이렇게 인스타에서 계속 실험을 하고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 약간 이유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0: 아, 지속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1: 네.
0: 아, 진짜 한 번 제가 한 달 동안 쉰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왜냐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디지털 선교사 분이
1: 네.
0: 신부님이셨는데
1: 네.
0: 옷을 벗게 됐어요.
1: 그래서
0: 제가 너무나 큰 충격에 맞아서. 와, 이 인스타라는 것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나? 해서 참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만 안 올렸는데
1: 네.
0: 수사님 무슨 일 있나요?
1: 어디 가셨어요?
0: 어디 가셨어요? 응원합니다. 힘드신 거라면 제가 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싱가포르 분인데.
1: 네.
0: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드는 예수님 인형을 저희 로마로까지
1: 와~
0: 보내는 이제 이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나의 메시지, 어쩌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 화면 뒤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느끼고 보면서 나는 계속 해야겠다 그런 걸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1: 그게 네.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우리 수사님의 모습과 앞으로 또 사실 멈추지 않고 나아가실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힘을 또 이렇게 얻게 되신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이 디지털 선교사로 활동하기 전과 후 좀 달라지셨나요?
0: 많이 달라졌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신신우신도
1: 네.
0: 이 정말 인스타를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고
1: 네네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바티칸에
1: 네.
0: 투어를 준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제가 투어를 많이 좋아해요. 바티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한 독일 한 5살 된 꼬마애가
1: 네.
0: 저를 이제 보더니 수사님 저 수사님 인스타에서 봤어요. 하면서 그 가족들이 저 보고
1: 네.
0: 너가 만드는 영상들 정말 고맙다.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같이 가족 사진을 찍은
1: 네네네.
0: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성직자, 어쩌면 수도자라는 모습이 정말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정말 저를 볼 때만큼은 정말 많이 다가와 주시고 많이 웃으시고 정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에딩을 하면 아까 막 바깥에서도 와 이거 정말 제가 인상이 그렇게 막 온화한 그런 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많이 다들 나를 보고 두려워하면 어떠지? 그러니까 저도 키가 183이고 이제 운동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수사님은 재밌고 가까이 가도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게 많아서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 네. 사실 현 시대에 우리 가톨릭이 약간 보수적이다, 딱딱하다, 좀 다가가기 어렵다. 특히 뭐 젊은 청년들, 뭐 어린 아이들 재미없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 수사님께서 또 이렇게 가톨릭 인플루언서, 우리 디지털 선교사들이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톨릭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야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또 우리 가톨릭에 정말 많은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우리 김태클라님께서 웃는 모습이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0: 아 그러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웃겠습니다.
1: 네. 많이 우리 수사님 이제 인상이 선하시고 네. 약간 순박한 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수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 안에서 특별히 약간 수도자로서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한다라는 게 약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사제로서 교구 사제로서 그런 디지털 활동을 하고 우리 사실 한국에서는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께서 열심히 이제 또 그런 뭐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성지 순례들을 하면서 많이 수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수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 이 시대의 디지털 선교사가 수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포인트가 있을까요?
0: 와 이게 진짜 어렵고도 참 고민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도 수도자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과 멀리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한 이제 수도자이죠.
1: 네네.
0: 근데 이제 인스타라는 것이 정말 세속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저희가 걱정한 것만큼 유혹도 많고 어떻게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비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뭔가 수도자라고 해서 뭔가 이 무조건 이 인스타, 소셜미디어를 하라는 거는 저는 되게 비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해보고 저도 이제 11년을 네. 어떻게 기도해보고
1: 준비기간도 있고
0: 준비기간도 네. 있고 이런 나는 이거를 초심 잃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11년 동안 뭔가 다짐하고 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마치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뭔가 수자들이 많은 수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건 또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좀 더 많은 이게 평신도 청년들이 좀 더 이 디지털 선교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게 저희는 수도자로서 더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니 우리 수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자동차가 저는 떠오르는데 사실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뭐 누군가 과속을 하고 뭔가 신호 위반을 하고 이게 잘못했다고 해서 운전을 다 하지 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동차가 누군가를 태우고 또 편리하게 어딘가로 데려가는 그 곳에서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수도자로서의 그런 SNS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을 알리는 것이 더욱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부재님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올릴 때 하고 싶은 것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려되거나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SNS에 컨텐츠를 만들고 올릴 때 가장 경계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우리 또 디지털 인플루언서, 우리 가톨릭 선교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루루님이 실시간으로 좀 질문해 주셨어요.
0: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요소인데요. 정말 인스타를 하게 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커져요. 근데 정말 디지털 선교사잖아요. 네. 어쩌면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디지털 세상 안에 존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디지털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팔로워가 늘면 팔로워가 늘고 싶은데 이런 욕심들이 많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죠. 근데 하고 싶은다고 해도 뭐 다들 좋아해 주지는 않는데 정말 제가 제 생각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영상은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영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릴스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건지 아니, 정말 팔로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세상에 널리 퍼지길 바라는지. 그래서 정말 근데 또 웃긴 게 제 욕심으로 하게 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1: 오히려
0: 네.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이제 신자분들을 잘 뭐라고 하죠?
1: 만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0: 같은 마음.
1: 네네네.
0: 네. 이런 같은 마음으로 만들게 되면 뭔가 조회수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1: 신자분들의 마음에 공감을
0: 맞아요. 공감
1: 불러 네. 일으킬 수 있는
0: 네, 그런 맞습니다.
1: 콘텐츠들.
0: 네.
1: 아니 이렇게 쇼폼 제작도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거죠 다?
0: 네, 저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제가 다 합니다. 아. 네.
1: 이 약간 이 기도 안에서 사실은 그런 많은 콘텐츠들을 또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공감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어떤 노하우가 좀 있나요?
0: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저희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재밌거든요.
1: 네.
0: 이게 뭐 십자가의 길도지만 십자가의 길이 재미없다는 법이 없어요.
1: 네.
0: 이 예수님이 정말 매일같이 저에게 이제 길을 보여주시고 뭔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 두신 그 길들이 저는 너무나 기대되고 뭔가 이거를 해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재미,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재밌다고 느꼈을 때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에 빠져서
1: 네, 네, 네, 네.
0: 성지순례가 너무 재밌어서 요즘 성지순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그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영상에 담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우리 또 이 SNS 안에서 내가 재밌어야 된다. 내가 그 재밌다는 게 단순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내가 뭐 나를 막 돋보이고 싶고 이런 재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재밌다.
0: 네.
1: 그걸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세요 라는 걸 약간 이렇게 드러내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 빵집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만약에 우리 부대님께서 라디오라는 콘텐츠 이 약간 이 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0: 네.
1: 한다면 약간 어떤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0: 저는 뭐 신부님들도 정말 잘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1: 네.
0: 정말 이 예술가들을 불러서
1: 네.
0: 뭔가 우리가 제일 접하고 있는 이런 예술가들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냥 재미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재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그런 의미들을 이제 숨은 보물 찾기 같은
1: 네네네.
0: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1: 약간 네. 비하인드 스토리 찾기 이런
0: 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1: 그림을 그렸는데 뭐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뭐
0: 네네네.
1: 작업 과정이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쏙쏙쏙 이렇게 또 밝혀주는
0: 네,
1: 그런 팟캐스트 느낌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0: 네.
1: 말씀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숨은 가톨릭의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우리 피디님 저희가 이제 몰래 빼가지고 저희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네.
1: 네. 우리 오늘 수사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 딥다이브 토크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욱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추천곡을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0: 네.
1: 어떤 노래를 좀 골라주셨나요?
0: 저는 요즘 제일 핫한 리센느의 데자뷰를 골랐습니다.
1: 이유가 있나요?
0: 이게 저도 이 데자뷰라는 뜻과 막 같게 뭔가 저도 예수님을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뭔가 기도 속에서 뭔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와 그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뭔가 이 데자뷰도 뭔가 과거에 있던 일들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1: 리센의 데자뷰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리센의 데자뷰 함께 듣고 왔고요. 오늘 수도자들의 쫄깃한 성소 이야기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의 강상구 부재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 오늘 또 수사님과 함께 너무 즐거운 얘기들 나눌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축하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제품 이렇게 봐주셨어요. 와, 박수! 와. 자, 이제 성직자의 길을 또 이렇게 걷고 계시는데 약간 이제 타임머신을 타듯 과거로 돌아가서 그땐 그랬지 느낌으로 아. 좀 이렇게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사님의 이 가장 최초의 신앙의 첫 걸음, 내가 신앙을 갖게 됐던 그 첫 시작 언제인가요?
1: 아, 저도 아, 예. 저도 유아세례입니다.
0: 네.
1: 유아세례지만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시다시피 네. 되게 창의적인 네네.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천주교 집안인데 뭔가 이 저의 창의력을 받아주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유학을 가야겠다.
0: 네.
1: 유학을 가서 나의 창의력을 펼쳐야겠다.
0: 네.
1: 그 동시에 그 반감이 뭔가 저희 신앙에도 왔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
0: 네,
1: 나는 카톨릭을 믿지 않겠다.
0: 네.
1: 내가 진짜 해외에 나가서 너무 잘 살아서 정말 하느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0: 보여주겠다.
1: 보여주겠다.
0: 증명하겠다.
1: 그 증명하겠다.
0: 네.
1: 그 다짐으로 네. 이제 미국을 떠났습니다.
0: 아.
1: 네. 근데 제가 간 곳이 네. 소신학교였어요.
0: 아니 내가 근데... 보여주겠다 하고 떠나서 유학을 갔는데 네. 소신학교, 우리가 이렇게 치면 이제 대신학교가 이제 내가 사제로서 사는, 수도자로서 사는 그런 신학교라면 소신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1: 맞습니다.
0: 보내는 신학교잖아요.
1: 네.
0: 아니, 어쩌다가.
1: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수도에, 네. 한국에 있는 수도에서 아, 유학을 준비하는, 아, 유학을 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연락을 해라.
0: 네.
1: 해서 이제, 아,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소신학교인 걸 알고,
0: 네.
1: 이제 소개를 그렇게 받고,
0: 네.
1: 저한테 이제 유학을 가고 싶냐, 소신학교래. 근데 저는 그때 소신학교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 미국 간다. 무조건 네. 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0: 네.
1: 그 소신학교를 가니까, 와,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 카톨릭 신앙을 믿는다는 게,
0: 네.
1: 너무 멋있었어요.
0: 오히려
1: 네, 이 수사님들 정말 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운동도 잘하고 와 이런 진짜 팔방미인 이제 수사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느님을 믿지? 근데 이제 계속 미사를 매일 미사가 있었어요. 학교에
0: 네.
1: 뭔가 이 신부님이 이 성체를 들 때 뭔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수사님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해서 뭔가 이 저의 그게 아무리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0: 네네.
1: 정말 저의 신앙의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0: 내 씨앗은 유아 세례로 심어졌지만 나는 약간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나의 어떤 모습들을 정말 잘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떠난 유학길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버린.
1: 네, 맞습니다.
0: 정말 이게 약간 어머니 큰 그림이 아니었나?
1: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아니, 우리 수도회로서 이제 유학을 가시게 됐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수도회인가요?
1: 그리스도 레지오 수도회는, 이제 수도회마다 각자의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한 부분을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그 한 부분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리스도 레지오 수도의 카리스마는 사도 양성입니다.
0: 사도 양성.
1: 그래서 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이셨잖아요. 하느님이셨지만 이렇게 그냥 타노스처럼 이렇게 한번 탁 했으면
0: 네.
1: 모든 인류를 이제 자기의 제자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열두 사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주교가 되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저희 수도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사도 양성 저희는 특히 평신도 사도 양성을
0: 네.
1: 집중하고 있는 수도입니다.
0: 이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를 잘 이렇게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 레지오 수도회 역시도 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수도회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아니, 그렇게 수도회를 입회를 하셨는데 우리 수사님 너무 멋있어. 나도 저 길을 가야지 라고 마음은 먹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유학생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0: 평탄하셨나요?
1: 저도 은근히 똑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막상 미국을 가니까
0: 네.
1: 벙어리가 되네요. 벙어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보로 대해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저도 되게 자존심이 강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언어도 잘 안 되고 뭔가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너무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를 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친구 아무리 소신학교여서도 그래서 그 친구를
0: 네.
1: 한번 체육관 뒤로 데려가서
0: 따라와 옥상으로
1: 한번 나랑 야차 한번 치자
0: 너 죽고
1: 한번 싸워보자 하려고 했는데
0: 네.
1: 나도 여기서 남아 유학을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그러진 못했지만
0: 네네.
1: 정말 화도 많이 나고
0: 그 정도로 힘든
1: 그렇죠 화도 나고 이제 그렇지만 그 동시에 겸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동시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0: 네네.
1: 그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뭔가 유학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느님의 제자에 맞는 그런 양성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0: 네.
1: 저를 믿고 있어서 뭔가 유학 생활 힘들어도 계속 걸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잠깐 들어봤는데 이 또 유학 시절의 이 생활이 그냥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바로 짠 하고 부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을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1: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0: 네.
1: 이제 여름방학 네. 이제 저는 초졸입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미국 소신학교에서 3년 공부하고
0: 네.
1: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수도회를 입회할지 안 할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입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그리스도 레이주 수도의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0: 네.

0: 저희는 신학을 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수련기 동시에 인문학을 배웁니다. 오. 네, 영어로 하면 humanities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역사랑 미술 이런 우리 인류의 이제 문화를 배우는 네. 그런 과목을 배웠고 그것을 졸업하고 저희는 이제 로마로 가서 네. 3년 철학을 이제 3년 동안 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저 철학 어떤 철학자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네, 생각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고 군대를 이제 파주에서 이제 1년 반을 이제
1: 다시 돌아와야 되는군요.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 내가 그때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0: 그렇죠. 네. 대한 외국인입니다.
1: 네, 우리 수상님 네, 한국에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군대까지 갔다 오고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필리핀으로 1년 네. 네, 봉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신학 네. 3년 공부하고 와.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부제서품을 네. 받게 되었습니다.
1: 인문학하고 철학하고 군대도 갔다가 네. 봉사활동도 하고 다시 신학을 배우고 이제 부제품을 또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아 정말 약간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부제품을 딱 받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서품식장 딱 들어갔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0: 제가 이게 좀 말이 길어질 텐데 네. 좀 첫 서원이라는 걸 해요. 저희가 아, 네네, 그렇죠. 수도에서 이제 살겠다. 네. 그때는 진짜 이 수련기 때 첫 번째 1, 2년 때가 너무 힘들었다는 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 해냈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진짜 그 미사 때 막 펑펑 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부제품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뭔가 다시 한번 울겠지? 했는데 뭔가 이 부제품을 이제 서품식이 끝나고 이제 미사가 다시 진행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신자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네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딱 봤을 때 뭔가 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 재밌겠다. 전에는 뭔가 과거가 뭔가 힘들고 막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됐지 이런
1: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0: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미래가 막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이 좀 더 재밌고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이제 희망과 네. 뭔가 기대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1: Happy life is mine.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그렇죠.
1: 앞으로의 나의 삶은 다 즐거움이 가득할 거야.
0: 맞습니다.
1: 뭐 이런 느낌이시죠.
0: 아 이제 즐거움도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그리스도적인 행복.
1: 그렇죠. 네, 주님께서 그런... 주시는 그렇죠.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약간 희망으로 가득 찬 서품식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입회를 하셨고 네. 이제 뭐 유학은 로마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서품은 한국에서 받으신 게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0: 그렇죠. 이제 네. 워낙 저는 내년 4월에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수호회가 결정을 한 게 로마에서 하게 되면 많은 가족들 분들이 이 서품식을 보지 못하지 않겠냐. 그래도 로마에서 사제 서품은 하되 부제 서품은 고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 그래서 네,
0: 저랑 이제 같은 동기 이제 20명 있는데 이제 각자 다 다른 나라 출신이세요. 그래서 각자 그 고향에 가서 이제 서품식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네. 사제 서품은 로마에
0: 네.
1: 가서
0: 네 맞습니다.
1: 또 사제 서품을 받으시게 됐는데 우리 수사님께서 쭉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좀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러한 힘으로 이제 SNS 활동도 하시고 인플루언서의 길도 이렇게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약간 가장 나의 이제 근본이 되는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랄까 내 마음에 흔들리더라도 나의 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네.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 단 하나
0: 저에게는 뭔가 제 모토는 뭐냐면 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모토가 있는데 네네. 그 초심이 무엇이냐 뭔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하느님을 선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오. 이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네. 네,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 이제 보초라고 하나요?
1: 네네 네.
0: 초소를 이제 네네. 지키는 이제 네네. 이제 군대에 있으면 이렇게
1: 경계 근무.
0: 네, 경계 근무를 하잖아요. 네네. 이제 1대1로 이렇게 네네. 이제

0: 핸드폰도 없이 네. 어떻게 보면 뭐 군대용으로 하면 노가리를 깐다. 이제 수다를 많이 떨게 되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네네. 되는데 저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1: 오.
0: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네. 형은 진짜 멋진 신부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형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눈에서 불꽃이 나온대요.
1: 오.
0: 그래서 저도 와 나 저는 이런 모습을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 내가 진짜 행복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선포할 때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초심을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뭔가 내가 선포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셈인 거죠.
1: 네. 와. 네.
0: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선포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와 딱 맞는 약간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정모 작가님 오셨는데 오늘 방송 너무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김미영님께서 안드레아 부제님 인스타에서 바로 팔로우 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참열매님께서 아,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뛰어봤자 하느님 손바닥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도자들의 쫄깃한 성수 이야기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 덕뜨기 함께하고 있는데 이 소리 지금 들리셨나요? 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뭐냐면 우리 부제님 앞에 19개의 구슬이 담겨있는데요. 이 중에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0: 네.
1: 이 질문들 꼭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0: 알겠습니다.
1: 저도 어떤 질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0: 네.
1: 하나를 골라주시면 함께 질문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네,
1: 어떤 색깔을 골라주시겠어요?
0: 저는 희망의 색깔인 네. 초록색을 고르겠습니다.
1: 초록색 네, 구슬 골라주세요. 한번 네. 열어서 우리 수사님께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오...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신자가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0: 당혹스럽게 네. 한 신자.
1: 내가 이제 수도 생활을 네.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실 이렇게 이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0: 네.
1: 나를 좀 이거 좀 당혹스러운데 했던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0: 와, 아이고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1: 재밌게 하고 싶은데
0: 재밌게 안 해도 예, 제가 이제. 이거 들으면 그 친구가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네. 있는데 제가 한 친구가 이제 로마에 왔는데 저한테 DM을 보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그때 수업 시간이었는데 네. 너무 지겨워서 그 친구한테 그럼 내가 지금 투어를 주겠다. 그래서 투어라는 핑계로 수업을
1: 네.
0: 빠졌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1: 네.
0: 그 한 번은 딱 만났는데 그 다음 달에 또 다시 로마에 온 거예요. 저를 보겠다고.
1: 네.
0: 그리고 저랑 같이 성지순례 하고 싶다고.
1: 네.
0: 그래서 로마까지 왔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스스로 영성이 깊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의견을 물어볼까? 누가 나한테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무도 안 물어보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고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정말 어리숙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정말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갑작스럽게 저한테 DM을 보내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만남이 이어졌는데 뭔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수도 있지만 뭔가 많은 이제 하느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셔서 뭔가 그게 좀 당황스럽다.
1: 네. 의도치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과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서로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또 체험을 하셨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뭔가 네.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스로 아직까지도. 네. 네.
1: 하나 더 질문을 뽑아볼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이번에는 어떤 색깔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0: 노란색.
1: 노란색. 네, 아래쪽에 있는 네, 아래쪽에 네. 있는 노란색
0: 그렇습니다.
1: 질문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사님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 있으신가요?
0: 지우고 싶은
1: 이 기억만 난 지우고 싶다.
0: 이게
1: 나의 흑역사.
0: 흑역사 아니면 흑역사가 있는데 네. 아 찾아보셔도 돼요. 네. 제가 인스타를 하기 전에 네. 유튜브 됐습니다.
1: 아
0: 근데 이제 유튜브 라이브 됐고요.
1: 네.
0: 어디 보면 진짜 막 치즈집 이런 데 나가서 아,
1: 스트리밍도
0: 해보고 했는데 이제 망했죠.
1: 아 여러 네. 가지를 또 하셨군요.
0: 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아 수도자를 좀 숨겨 아 수도자인 사람인 거를 아는 사람은 알데 모르는 사람도 가볍게 볼 수 있게
1: 네네.
0: 마치 여행 유튜버처럼 네네. 만든 아~ 이제 영상들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했는데
1: 네.
0: 이제 매일같이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1: 네.
0: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1: 네.
0: 진짜 한 명 두 명 이렇게 와서 아~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루언서 뭐 2.5만 이렇게 네. 팔로워들이 있는데 아 그때는 진짜 한 명 두 명을 네. 위해서 진짜 아 흑역사는 아니지만 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 그래도 그분들이 참 소중하고
1: 네.
0: 흑역사 아닌 흑역사인 것 같습니다. 아.
1: 네. 그 영상도 다 지우셨나요?
0: 아니 아직도 있습니다.
1: 아, 소중하게 그냥 네, 간직하고 저장해 놓으셨군요.
0: 네 저장해 놨습니다. 네. 네, 아. 보고 싶으시면 봐도 되지만 그래도 네. 아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네네, 유튜버로서 그렇죠, 그렇죠. 실패를 하고 스트리머로서 실패를 하고 뭔가 그런 흑역사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게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또 우리 부재님이 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부재님과 함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이렇게 나눠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훈쩍 지나가 있어요.
0: 어휴, 벌써 네. 네.
1: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못다한 얘기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있으신가요?
0: 못다한 이야기라.
1: 네. 아니면 오늘 좀 후련하게 좀 털어놓고 가시는 느낌인가요?
0: 아 정말 이 방송 너무 나오고 싶었고요.
1: 네.
0: 네. 정말 인스타라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못다한 이야기라면 딱히 없네요. 아, 죄송해요.
1: 좋습니다. 아니요 오늘 이렇게 약간 네. 속 시원하게 또 풀어 나갔다라는 데 의의를 저는 또 네. 두고요. 앞으로 또 우리 수사님, 부재님에 대해 궁금한 이야기는 SNS 채널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내년에 4월에 사제 서품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네 맞습니다.
1: 또 잘 사제 서품 받으시고 한 번 더 한국에 오신다면 그때 또 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0: 당연히 저는 너무 오늘 너무 네. 즐거워서 또 나오고 싶습니다. 저만 불러주십시오. 네. 네.
1: 너무 좋습니다. 내년 네. 4월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다시 한번 또 초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과 저희 이제 끝곡으로 듣고 싶은 추천곡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게 저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 분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빵을 만들었잖아요.
1: 이제
0: 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뭐
1: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저희가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혹시 항해라는
1: 네.
0: 이제 에스파 윈터의 노래가 있습니다.
1: 네.
0: 이제 OST인데 제가 요 그 드라마 OST는 기억이 안 나고 뭔가 그 노래가 내가 등대가 되고 너가 그 등대를 보면서 뭔가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저희 신앙이 막 등 뒤에서 마치 막 태풍처럼 우리를 막 어떤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등대로서 응원해주는 그런 자세를 많이 자세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아서 뭔가 저도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1: 내년에 네. 또 사제 서품 받으실 때까지 앞으로 또 잘 나아가시기를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 못한 이야기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노래 함께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9월 한 달 이 책을 선물합니다라는 주제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달 공감으로 소통하는 책방지기 이민호 작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윈터의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캐팅
1: 에몬스 가구
2: 캐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캐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캐팅
1: 집을 완성할 땐
2: 캐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살면서 기적을 바랐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간절하게 원하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게 되는데요. 특히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누군가의 생명이 놓여 있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하느님, 제발요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는 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고립돼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 소중한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기적이 이뤄지길 오늘도 두 손을 모아봅니다. 오늘은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이에요.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When You Believe 작곡으로 들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산소, 환경. 네팔 대홍수로 국경지역 수력발전소 터널에 일주일째 고립돼 있는 수백 명 노동자의 생사가 바로 이 세 가지에 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식수와 산소와 맑은 환경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저 우리가 함께 바라는 기적은 물이 빠지고 길이 열리고 그래서 구조대의 손길이 다 어디엔가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서로를 꼭 안으며 살아와줘서 고맙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느님께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이 단순하지만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센스 있는 오답 만들기에도 참여해 주시리라 바라면서 오늘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힘, 바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교황님과 함께하는 기도 지향이 있죠. 9월엔 이것의 보호, 보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청하셨는데요. 과연 9월엔 무엇의 보호를 위해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1번 수자원 보호, 2번 원자력 보호, 3번 내 욕심 보호.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센스 있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오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그리고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티켓 두 장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오페라 투란두트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이고요. 만 5세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페라

윤하, 물의 여행 들으셨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수자원 보호였습니다. 교황 기도 네트워크 공식 발표 기준을 보면 9월은 생명의 필수 자원인 물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단순히 아껴 쓰는 걸 넘어서 물 관리 정책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사벳님 수자원 보호, 대건안드레아님 수자원 보호, 윤세호님 정답 1번 수자원 보호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2번 하신 분도 있네요. 2번이 원자력 보호였죠. 어떤 뜻에서 2번 하신지는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안전함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2985님도 정답 1번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은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단팥빵 한 세트 받아가실 분 찾아서 오답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609님 미카엘 신부님 나오시는 수요일 보호. 아, 또 우리 수요일 코너 팬이시군요. 맞아요. 수요일 아주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코너니까 수요일은 정말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야 하고요. 9284님 엄마가 용돈 내리려고 해요. 용돈 보호 시급. 아니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용돈을 올려주셔야죠. 맞죠? 그래야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지. 우리 9284 어머니 용돈 내리지 말아주세요. 3721님 금요일 저녁 보호. 금요일 회식이라니 말이 되냐. 금요일 저녁을 보호하라 보호하라. 지금 바로 심의하러 나가시겠는데요? 요즘은 근데 금요일 저녁 회식 잘 안 하는데, 그쵸? 워낙 이제

개인적으로 휴식 시간을 보호해줘야 된다. 또 이런 마인드들이 좀 깔려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좀 화가 나실 법도 합니다. 어떻게 좀 점심 회식으로 바꾸자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어머, 배고프다님. 정답, 수영장 보호. 어제 한순간 물이 노래지는 걸 봤어요. 누구냐? 자수해라. 어머, 아니 진짜 이건 보호해야죠. 여러분, 요즘 아무리 수영장에게 소독물 풀고 한다지만 이건 매너죠. 미리 화장실 가고 중간에 좀 급하면 물에서 빠져나와서 화장실 가는 그런 매너는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5239님, 제 마음 보호요. 마음 보호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수빈 누나와의 관계가 될듯 말듯 진전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그 좋아하는 상대가 되죠. 조금 잘해주면 너무 마음이 막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좀 한순간에 흘러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저라도 빨리 그 사랑을 이루시길 기도해드릴게요. 오늘 오답 선물 받아가실 분은요. 우리 수영장 말씀해주신 배고프다님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벌써 한 주의 중반 수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그동안 리사 로엡의 Waiting for Wednesday 듣고 올게요.

피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아유, 수요일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일상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 2761님, 아직 수요일이라고요? 체감 금요일인데요? 아, 저는 그래도 아, 벌써 수요일이 됐다, 아, 잘 왔다 했는데 아, 아직 수요일이라고요? 정말 현실에 지쳐있는 그 찌든 마음이 전해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하루만 더 버티시며 그래도 목요일부터는 좀 가벼워지실 겁니다. 9813님, 오늘 시노드 회의 현장 나온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몰래 듣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업무하면서 뭐 다른 무언가를 하시면서 몰래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할 겁니다. 몰래 계속 들어주세요. 대건 안드레아님,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그래도 토요일에 제주축구팀 경기 후에 가수 이무진님 공연이 있어서 그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와, 이무진 씨 노래면 충분히 이 평일을 좀 버틸만 하죠. 그럼요. 지금 충분히 고생해도 다 보상이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음색. 아, 조만간 행복찻집에서도 한번 틀어야겠습니다. 부럽네요. 9736님, 오늘 휴가 냈어요. 아, 좋으시겠다. 이렇게 수요일 중간에 휴가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 쉬었다 가기. 근데 오빠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찐남매다. 먹지 말라는데 굳이 몰래게 먹네. 아, 나중에 오빠분이 돌아오시면 반응이 기대되는데요? 얼마나 분노하실지, 허탈해하실지, 복수를 하실지. 아, 또 지켜보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 후기 좀 들려주시고요. 되게 맛있게 드세요. 오늘 차담 선물은 9736님과 9813님 두 분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민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특별기획 신호등 신앙의 신호등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께서 지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신호드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 현지로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부님께서 특별 취재 특파원으로 변신을 해서 직접 신호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 먼저 듣고 미카엘 신부님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신호드 행복 찻집 처음 만나볼 분은요.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위원인 일본인 나시무라 모모코상입니다. 모모코상 하지메마시테.
1: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모모코입니다. 일본 사람. I'm a member of the FABC's Commission for Synodality.
2: 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모임의 취지와 목적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There are 64 participants from 21.
0: 이번 행사에는 64개국에서 6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19개 주교회의와 준회원 단체에서 참가했습니다. 이번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 영적 강의와 친교, 그리고 각국 및 교구 시노드팀의 역할을 통해 시노달리타스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시노드 여정을 통해 얻은

0: 결실에 관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교회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관한 성찰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주교 시노드 사무처의 권고에 따라 2027년에 개최될 교구 및 국가 차원의 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 아주 큰 목표와 취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시노드 이행 단기에 그 실무자로 일하시면서 아시아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아시아 교회에서 느끼는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인식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직자와 주교들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식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교회 안에서 여러 도전과 어려움도 발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노드 여정을 걸으며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각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와 청년은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특히 평신도와 여성 수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시노달리타스를 실제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당과 교구, 공동체 안에서 이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시노달리타스에 관해 같은 이해를 공유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이자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모모코상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방콕 아시아 주교회의 한국 대표 정승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3: 네, 먼저 대주교님께 그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화방송 애청자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주교님께 여쭤볼 것은 대주교님께서는 이번 방콕 아시아 국가신호드팀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계신데요. 서울대 교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차원에서 또 아시아 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대주교님께서 그런 교류나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랄까요? 어떤 그 다른 그 교회 구성원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예, 200여 년 전 그 외국의 선교 사제들 없이 한국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역사를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러한 유일하고도 유니크한 어떤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외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어떤 이런 데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시초부터 있어 왔던 그 정말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안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런 기대 속에서 대주교님 어깨에 얹히는 십자가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전 세계 교회가 시노드 이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국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시노달리 따스라는 말부터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노드 이행 단계가 한번 지나가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교우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유럽의 교회들에 비해서 이 시노드 이행에 약간의 좀 불리함이랄까, 핸디캡이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선은 박 신부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노달리 따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려움도 있고 또 번역하느라고 1년 가까운 시간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뭐 실망 낙담할 필요 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말하자면 시노드 교회를 향한 걸음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어떤 28년 10월까지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하나의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이제부터 이제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지금까지 그 한국 대표로 아시아 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시노드 이행 단계가 2028년으로 잡혀 있지만 기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자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노드 여정을 걸어가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 여자 장상연합회 상임위 대표로 참석하신 김은숙 리타 수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 예, 수현님 반갑습니다. 먼저 수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2: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저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김은숙 리타 수녀이고요. 지금 리전 평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3: 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제가 한국여자장상연합회 상임위원의 멤버로서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대표로
3: 원래
2: 왔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조금 한다는 것이 뭐 태권도를 조금 한다면 한 540도 돌려차기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모임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이제 캐나다라는 곳에서 27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동양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대화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시해서 내려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로컬 레벨에서
3: 지역
2: 지역
3: 공동체 차원에서
2: 공동체 차원에서 조금 실현될 수 있는 그래서 사목위원들이나 단체장들의 이런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좀잘 수렴되고 이렇게 되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당위도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모든 일이 이제 당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체험이 있을 때 힘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연님의 그 오랜 경험들을 돌이켜보건대, 외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은, 아, 이것이 시노달리티스구나, 이렇게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는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깨벡이랑 캘거리에서는 이제 교구청에서 일을 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청년 사목하고 성소 담당 그리고 이제 양성을 맡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의견이 존중받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될때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살았던 곳들에서는 뭐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또 사제들이나 되게 겸손하셨어요. 네, 되게 겸손하셨고 본의를 많이 낮추시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제 의견을 되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는 그 쉽지 않다는 거 잘 안 받아들여지고 아직도 약간 좀 타부시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 예.
2: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이건 수도자이건 사제이건

0: 어떤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체험들이 시노다르리다스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주교님이나 또는 공동체의 장상이라든가 아니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모두가 더 편하게 시노다르다스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 특히 평신도 교우들에게 이런 방법 로 시노다르다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시노다르다스를 실천해보자, 혹시 제안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0: 저는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평도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그 내가 내는 의견이 수용이 되든 수용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조금 용기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1: 예,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2: 네, 외국에서 선교 생활을 오래 하신 만큼 아시아 교회와 서방 교회의 현실적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직은 어렵더라도 성령의 힘으로 용기를 내서 의견을 내보자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콕 아시아 시노드 회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귀한 말씀 나눠주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김은숙 리따 수녀님, 또 일본 대표 나시무라 모모코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이제 박용국 미카엘 신부님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시노드 회의 중에 몽골 대표단이 소개해 준 곡이라고 합니다. 시노달리다스 노래로 Let Us Walk Together 이곡 들을게요.

0: 네, 현재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아시아 국제 시노드 팀 회의에서 몽골 대표단이 소개해 준 시노달리타스 노래 Let us walk together 들으셨고요. 그동안 우리 미카엘 신부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0: 사와디캅.
1: 예, 아, 들리죠?
0: 네, 잘 들립니다.
1: 예, 졸지의 태국 특파원이 된 예, 박미카엘 신부입니다. 현재 이제 방콕은 우기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루 마칠 때쯤 되면 온몸이 이제 땀에 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 모임하는 중인데,
0: 네.
1: 우리 예청자들 소식 전해드리려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인 게 전체 토론이 지금 너무 뜨거워져갖고 머리가 아프던 참인데
0: 네.
1: 요 핑계로 살짝 일찍 나왔습니다.
0: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그래도 회의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서 우리 현지에서 멋진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잖아요.
1: 예.
0: 와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주 귀한 분들이셨는데 지금 열리는 이 국가 시노드 회의가 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1: 대단함의 기준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0: 네.
1: 필리핀 출신의 안보 추기경이라고 계세요.
0: 네.
1: 이분이 어제 기조 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중심을 좀 잡아주셨고요. 이 안보 추기경님은 원래 성서학자셨습니다. 그런데 두 해 전에 그 로마에서 세계 본당시 모임을 할 때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 아주 뛰어난 식견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세요.
0: 네.
1: 세상이 또 참 좁다 싶을 정도로 뭐 각 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0: 우와.
1: 그런데 이제 참석자들도 그 참석자 중에 성직자들도 성직자들이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계시는 평신도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0: 네.
1: 그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네.
1: 몽골에서 선교사로 살고 계시는 수혜님과도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수현님은 이제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이신데 몽골의 거친 환경 안에서도 너무도 밝고 신명나게 살고 계셔서 참 대단한 분이다,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멋있는 분들 많아요.
0: 그러네요. 대단한 분 맞으시네요. 자
1: 예.
0: 이렇게 시노드 회의답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미카엘 신부님께서도 한국 대표 중 한 분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일본 대표 모모코상이 이번 모임의 목적이 영적 회의와 친교, 국가 및 교구 시노드팀의 역할을 통해 시노달리타스를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시노달리타스를 더 깊이 탐구한다 해서 뭐 저희들이 지금 학문적으로 그걸 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중간중간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짧은 강의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일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공동 기도가 있겠고요. 하루 시작을 공동 기도로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에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일치를 합니다. 저는 이 공동기도 그리고 함께 참여해본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시노달리타스를 배우는 아주 필수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인터뷰에서 정순택 대주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면 답이 잘 안 나오죠.
0: 네.
1: 세상에는 또 책으로 봐서는 알 수 없고 직접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운전. 운전을 배울 때 운전을 해봐야지 책만 봐서는 곤란하죠.
0: 맞아요.
1: 그처럼 시노달리타스는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우리 예청자들께서도 이제 일단 한번 체험을 해보자, 시도해보자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그걸 실천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가? 우선 그 여러분들께서 경청하는 것부터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어요.
0: 경청.
1: 경청이라는 것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죠.
0: 네.
1: 일단 그것부터 열심히 해보시죠. 하시면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 느끼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말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뭐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시작은 경청하는 것부터. 오늘 태국에서 전해주시는 말씀도 경청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시노드 회의에서도 시노드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성찰을 공유를 하고 계실 텐데요. 다른 나라들의 시노드 여정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사실 이제 아시아 21개 나라에서 대표들이 오셨는데 참 다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특별히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또 비슷한 경험도 공유하고 하는데 이 21개 나라를 놓고 보면 그중에서 이제 제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시노드 여정을 제일 힘들게 느끼는 곳도 일본과 우리나라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0: 의외네요.
1: 나라 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또 해주고 하는데요.
0: 네.
1: 다른 데서는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왜 힘드냐 이런 식으로 반문도 하시는데
0: 우와.
1: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좀
0: 네.
1: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포기했던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어제 이제 도쿄에서 오신 신부님도 그러시던데 두 나라가 유독 이제 사회적인 경쟁이 심한 곳이라서 경쟁을 하고 줄을 세우고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일들에 너무 몰두해서 함께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0: 네.
1: 시노 달리다스가 우리한테 더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0: 아,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공감이 되면서도 또 정말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기도 하네요. 이 밖에도 뭐 회의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1: 오늘 들은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0: 오늘.
1: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은데
0: 네.
1: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어제 얘기를 조금 회상해 보자면
0: 네.
1: 저희 조에 이제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인데
0: 와.
1: 젊은 평신도 가장이세요. 근데
0: 네.
1: 이분이 본당 신부님 권유로 시노드 관련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다 합니다.
0: 오.
1: 이런 분들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처럼 따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본당 신부님을 신뢰하고 또 하느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참 좋은 체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0: 네.
1: 저는 이제 그분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좋은 봉사자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키워주는 어떤 신부님의 해안, 그리고 또 신부님이 맡겨주신 봉사자 역할 이걸 두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뛰어드는 그 용기, 다 멋있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1: 그리고 그렇게 봉사자 역할을 맡은 분을 신뢰해주는 공동체 신자들도 참 멋있는 것 같고요.
0: 아유.
1: 세상에 멋있는 분들 참 많아요, 그죠?
0: 네, 또 이렇게 해외로 나가시니까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참 앞에서 그런 시노달리다스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런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한국 교회의 특징이 다른 아시아 교회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1: 한국 교회의 아주 독특한 출발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다른 나라 이제 분들 만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 교회의 교우들이 정말 관대하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의 위상도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점을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0: 네.
1: 정말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성당에서 뭘 받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뭐 성당 가서 밀가루를 타오던 시절도 있었고
0: 와.
1: 또 제가 어릴 적에도 성당에 가면 뭘 받아오고 얻어오는 게 대부분이었지, 제가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뭐, 공동체에 무엇을 베풀겠다, 이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도 뭘 달라고 할수 있는 체급이 아니구나, 그렇게 버틸 체급이 아니구나 싶어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받아보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들 또 그런 태도들을 이제 졸업할 때가 이미 이제 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국제적인 면에서도 형제적인 사랑 그리고 연대의 폭을 좀더 넓혀봐야 할것 같습니다.
0: 네, 아, 참 자부심도 느껴지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우리의 이런 한국 교회사가 시노드 여정의 굳건한 발판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시노드 사무국이 내년에 교구 및 전국 총회 개최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교구 차원에서도 어떤 계획을 모색해 봤으면 하시나요?
1: 당장 우리 교구에서 이제 9월 21일부터 시작하죠. 또 10월까지 이렇게 뭐몇주 동안 성령 안에서 대화를 직접 체험하고 필요한 방법들을 배우는 성령 안에서 대화 봉사자 심화 과정, 이걸 이제 대리구별로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 받고 있는데 그 구역장님, 반장님들, 공동체 봉사자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대화를 체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각 본당에서 직접 그 시노드 정신을 보여주시고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목계획, 본당의 사목계획을 작성하고 할 때도 각 본당마다 정말 함께 대화하고 참여하고 식별하는 과정 꼭 거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0: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9월 2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이 이렇게 뭐 각국의 시노드 팀의 회의 현장을 전해주시니까 이 보편 교회의 시노드 열정에 좀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이렇게 회의 중에
1: 그리고
0: 시간, 네.
1: 20분 전에 사실 그 점심 식사 시간이
0: 어머머.
1: 시작됐는데, 저도 이제,
0: 빨리 식사하러 가셔야
1: 단식이랄까요?
0: 되는데.
1: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세상에. 안 되시면 얼른 식사하러 가시고요. 오늘 이렇게
1: 예.
0: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예, 끝으로 태국말 인사입니다. 커쿵캅
0: 쿵쿵카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예. 예.

이렇게 오늘 시노드 코너는 태국 방콕에서 진행 중인 2026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아시아 국제 시노드팀 회의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4053님, 아, 외국엔 이렇게 열정적인데 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요. 유유하는 반성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대건 안드레아님께서는 신부님 로밍 요구 감당 가능하신가요? 하시고 식사는 챙기셔야죠. 코쿤캅 하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또 298님도 와, 시노드 회의 현장을 이렇게 바로 듣다니 행복 찻집 최고 하셨어요. 이렇게 귀 기울여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자 소개되신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습니다. 우리 지금 흘러나오는 곡 키다리 밴드의 함께 걸어가요고요. 이 마음 그대로 쭉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첫 곡은 수지 피처링 DPR 라이브의 홀리데이였어요. 좋아하는 영화 뭐 있으세요? 했더니 박만수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터미네이터 1, 2.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 좋아합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은 진짜 명장면이죠. 터미네이터 3는 밤새우고 심야 영화 보러 갔다가 시작하는 거 보고 숙면했네요. 같이 간 분은 소개팅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숙면을 취하셨군요. 9941님, 저는 마블 시리즈 무슨 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해리포터, 아바타도 좋아해요. 초능력 쓰는 거 보면 카타르시스가,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하츄핑은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걔네가 귀엽긴 한데. 아, 저도 해리포터 시리즈 엄청 좋아합니다. 1573님, 영화 라붐 좋아해요. 노래 신청하신 곡, 곧 팝콘에. 예. 곧 팝콘 시작하니까 그때 또 신청해 주세요. 황상현님은 많으시네. 1번 연평해전, 곡성, 타이타닉, 바람 등등 너무 많네요. 8766님, 빗띠 최애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요. 슬퍼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최근에 본 영화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어우, 저 왕사남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도 진짜 슬프죠. 1901님, 저는 여잔데도요, 전쟁 영화, 재난 영화류 좋아해요. 덩케르트, 아메리칸 스나이퍼. 네, 이런 영화요. 너무 태토녀인가요? 로맨스는 흥미가 안 생겨요? 하셨어요. 영화 취향 확실하시네요. 뭐, 태토녀, 뭐, 애겐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있나요? 나의 취향이 그런 것을. 보고, 예, 재밌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9006님은 살인의 추억, 추격자, 타짜, 내부자들. 이렇게 네 편 최고로 좋아합니다. 오. 김상은님은 야반가성, 장구경, 타이타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 좋아하신다고. 장구경 나오는 거. 김미라님, 전 호빈 나오는 거 재밌더라고요. 네, 그 반지의 제왕 그거죠. 7495님, 저는 영화 살인의 추억 재밌게 봤어요. 향숙이 예뻤다. 네, 요거. 향숙이. 태토녀라고 하신 1901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요 노래 갈까요? Chase Love Heart. 볼빨간 사춘기 피처링 황민현이에요.

와, 두 곡이 다 가슴이 절절한데 또 다른 의미로 가슴이 절절해요. The Cranberries의 좀비는 평화를 향한 이 간절한 울음이 담겨 있고, 게다가 이 강렬한 기타 사운드랑 헤비락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하고, 예. 또 이분 꺾기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한 곡은 우리 영화 로미오 앤 줄리엣 OST 중에서 이 사랑을 향한 절절함, 데슬의 Kissing You 두곡 듣고 왔습니다.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오늘 하루 앞서서 만나보는 팝콘서트 함께하고 계세요. 노래만 듣기엔 아까운 시간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컨트리의 여왕 돌리 파튼이 얼마 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음악적으로도 커다란 명성을 떨쳤지만 그 외에도 참 따뜻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매달 이것을 무료로 발송해주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이 1600여 지역의 어린이 85만 명에게 이 선물을 매달 보내줬다고 합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돌리 파튼이 아이들에게 보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책.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 아시죠? 이쪽도 열어놨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나노폴리 비누 드리겠습니다. 팝송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어요. 돌리 파튼의 곡 들어봐야죠.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른 Island in Stream, In the Stream,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와 리즈 위더스푼이 함께 부른 Something Stupid 함께 듣고 올게요.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팝 콘서트를 하루 당겨서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돌리 파튼은 케니 로저스의 Islands in the Stream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리스 위더스푼의 Something Stupid까지 두 곡의 노래 듣고 왔어요. 자, 돌리 파튼이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정답은 2번 책입니다. 네, 돌리 파튼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4억 5천만 달러를 썼다는 그 숫자보다 85만 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도착하는 책 한 권을 선물한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멋지죠? 아이들에게 매달 이 책 선물을 보냈던 그런 아줌마야, 이렇게. 아줌마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까요? 어쨌든 그런 돌리 파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랐다고. 아마 하늘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9437님 2번 책입니다 하셨고, 신보성님은 정답 책. 저는 처음에 듣다가 롤리팝 사탕인 줄 알았네요. 사탕도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박만수님 정답 빵톡 하고 싶지만 책 정답. 아, 이재진님 자꾸 비밀글이 되네요. 우선 참 좋은 일한 돌리파튼 이렇게 보내셨고, 권대기님도 책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진짜. 자, 오늘 책 정답 맞춰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9437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신청곡이 많이 왔는데요. 2037님 달달한 가을에 듣고 싶은 팝송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8766님은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자, 팝송 신청곡 계속 받고 있어요. 샵 1053번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 열어놨습니다. 청춘 누룽지 선물 드려요. 지금 바로 팝송 신청해 주세요.

All You Need Is Love 2015년에 리마스터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어요. 비틀스 노래, 그 전에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듣고 왔고요. 9006님 어제 윤종신의 9월 나왔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신청곡은 아니고요. 리타 오라라는 가수의 노래를 라디오에서 거의 들은 적이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Your Song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나중에 생각나시면 들려주세요. 탱글탱글 통통 튀는 사운드가 참 매력적이라 좋아합니다. 9006님 덕분에 리타 오라라는 가수를 알게 됐어요. Your Song 지금 바로 들을 거고요. 그리고 1573님은 씨아의 티타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데이비드 게타 피처링 씨아 티타늄까지 두 곡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도 팝송 아직 신청하실 수 있어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 열어놨으니까 청춘 누룽지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팝송 신청해주세요.

티타늄, CIA 노래 들었고요. 그 전에 소개해 주신 곡 리타 오라의 Your Song 좋네요. 네, 뭔가 이 퐁퐁 튀는 그런 느낌? 괜찮았나요? 하셨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상은님이 신청곡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감상 모드예요. 예, 오늘도 감상하기 좋은 곡들 많이 나가고 있죠? 팝송도 진짜 좋은 곡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곡도 저도 같이 들으면은 와, 이 곡 진짜 좋다 이런 곡도 많고. 2698님 음악 너무 좋아요.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4401님이 신청하신 곡 한 곡 더 들으려고요.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이 곡도 최고죠. 예, 모두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자, 팝송 신청곡 계속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까지 들었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2037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방송의 날 기념해서요. 우리 방송을 늘 빛내주시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꾸며볼 거예요. 오늘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끝곡은 1573님이 신청하신 곡 쿡다북스의 Your Eyes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곡은 영화 라붐2 OST네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푸른 나무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고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참 좋다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자주 잊고 살아가죠. 꽃이 피는 걸 보고 감탄을 했다면 그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좋아했다면 그 푸르름이 오래 가도록 오래 남도록 지켜주는 일,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온 이 아름다운 피조물에게 조금 더 미안하고 조금 더 고마워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이 차려지는 날이죠. 신부님께서 어떤 맛난 밥상 차려주실지 잠시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까요? 바다가 부릅니다. 꽃마음 별마음.

네, 첫 곡으로 꽃마음 별마음 바다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예, 아우 참 곱게 부르는 노래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혹시 그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꽃바단으로 막 성큼성큼 들어가서 마구마구 밟으면서 찍는 사진 찍는 일은 없으셨나요? 자연을 사랑한다는 건 많이 보고 또 많이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버리고 조금 더 지켜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 생태 영성입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톡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 올려주시면 신부님께서 답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도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창근 노래입니다.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네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뭐 왜 그런지 얼굴이 빛나는 것 같고 기뻐 보이고 막 그러네요.
1: 그렇습니까?
0: 예, 최고 정점을 찍던 이 불볕 더위 뭐 이제 물러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래도 덥습니다.
1: 네.
0: 예, 비도 뭐 오락가락했고요. 신부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날씨가
0: 네네 조금, 그렇죠. 네, 좀 선선하죠.
1: 네, 그래도 좋습니다.
0: 아 그래도 생각보다 더워요. 낮에는 많이 네. 땀이 나요. 신부님 뭐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수녀님께서 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네. 제가 이번에 수녀님 수녀원에서 운영하시는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번역책이 바오로 네. 딸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0: 네.
1: 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라는 네. 제목의 번역서를 이제 예. 제 이름으로 출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소식 중에 예, 한 가지 전해드리고
0: 맞아요.
1: 싶었습니다.
0: 8월 뭐 8월 언제쯤이었죠?
1: 8월 20일.
0: 20일 네. 중반 넘어서 네. 하반으로 들어갈 때 예, 이 책이 출간돼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보니까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이제 이게 문답 형식으로 되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쉽고도 아주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얼른 보고 싶었어요 저도.
1: 네.
0: 그래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고 저희 수녀님들도 어머 이 책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1: 네. 저도 뭐 네. 수녀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네. 책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네. 내부의 편집을 우리 바오로 딸 수녀님 및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네. 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기회에 네, 신부님 책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신부님 오늘 나눌 주제는 생태 영성인데요.
1: 네.
0: 이 주제는 뭐 어떻게 보면 어제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요즘 뭐 네팔과 뭐 그 홍수 때문에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요. 이런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오늘 주제를 정하신 건가요?
1: 맞습니다. 사실 원고를 준비한 것은 그 네. 네팔 대홍수가 있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오늘 내용과 밀접한 네. 사건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매년 9월 1일이 네네. 우리 가톨릭에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10월 4일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 피조물 보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0: 네.
1: 이 날과 이 시기를 지정하신 분은 전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0: 네.
1: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찬미밭 당신의 회칙

0: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하시면서 이 날을 함께 제정하셨는데요.
1: 네.
0: 뭐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얼마 전 8월 26일에 네팔에서 대홍수가 있었지요.
1: 네.
0: 그 히말라야의 빙하와 그리고 암석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 지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1,000명에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에 가깝고 4,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1: 어마어마한
0: 합니다.
1: 어마어마한 숫자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로 네. 인한 히말라야의 그 동토층이 영구 동토층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암석과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피해자가 있었고 또 영상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전부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비롯한 많은 환경학자들이
1: 네.
0: 경고라고 할까요? 전조를 예고한 네, 일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우리 지구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강조하셨는데요.
1: 네.
0: 그 가운데에는 바로 생태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하면서 생태영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네. 그래서 단순한 뭐 환경 보호라는 차원과 또 방금 말씀하신 생태 영성과는 뭔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 생태
1: 네.
0: 영성이란 단순히 어떤 자연 보호 활동 또는 환경 보호에 관한 그런 의식을 넘어서
1: 네.
0: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관계성을 회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1: 네.
0: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게다가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는 어떤 윤리적 차원을 함께 성찰하고 신앙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태 영성의 기초입니다.
1: 네.
0: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알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으며 피조물인 인간 역시 자연을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영성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 참 너무나 지금 오늘따라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0: 네.
1: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세상이 다 난리잖아요.
0: 네.
1: 지진에다가 뭐 홍수도 여기저기에 아 정말 대단한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드 소서에서는 통합 생태론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0: 네.
1: 예, 이 통합 생태론 어떤 것일까요?
0: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관통하고
1: 네.
0: 있는 핵심 개념에는 통합생태론이
1: 네.
0: 있습니다.
1: 네.
0: 통합생태론이란 자연환경의 파괴가 인간 사회 전체 위기와
1: 네.
0: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들은 뭐
1: 네.
0: 가난한 나라나 산골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1: 네,
0: 대도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 무절제한 소비로 온갖 쓰레기들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처하는 대상은 그렇게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은 오히려 현저히 적게 한
1: 네.
0: 가난한 산골이나 섬나라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1: 맞아요.
0: 대표적인 예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네팔 대홍수가
1: 네네네.
0: 여기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1: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0: 그렇죠.
1: 그래요. 빙하가 녹는 건 정말 그 기후 위기가 거기에서부터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연이 오염되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1: 네.
0: 자연 환경의 파괴는 인간 사회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생태론의 중요한
1: 네.
0: 의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에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찬미바드 소서 49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1: 네.
0: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또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는

0: 사회 경제 문제로 따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 이해가 통합생태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1: 와, 이렇게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 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 그러게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예, 참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무엇들, 쓰고 막 그냥 마구 버리는 것들, 아니면 지금도 사실은 이 머리 위에서 에어컨이 지금 쏘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더우면 점점점 온도를 낮추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소비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조금 후에 이 에어컨도 꺼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괜히 그런 생각이 네. 들었네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0: 네.
1: 네. 잠시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의 파괴와 또 인간사회의 불의 또 불평등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또 이게 연결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보호 관점에서는 단순히 환경보호를 한다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줍시다 혹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환경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도의 이제 구호로 이해할 수 있고 겠는데요.
1: 네.
0: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생태론은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네. 인간 사회의 불평등까지도 해소하는 길이자 가난한 이들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또 한번 찬미바드 소서에 나오는 교황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 해보겠는데요. 찬미바드 소서 139항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 네.
0: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가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점
1: 네.
0: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누리는 사람들이 버린 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찌꺼기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또 살게 되더라고요. 보면
0: 네.
1: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
0: 네.
1: 와, 그게 하나의 섬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히는구나. 여기에 일조를 한 게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했었는데요. 예, 이 산업화 이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또 대량 생산으로 인한 대량 소비 정말 우리 환경을 위험하게 초래를 하죠. 그 위기를 프란치스 교황님은 이 생태적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0: 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 질책을 하십니다.
1: 네.
0: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 위치까지 올라서서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착취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생태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을
1: 네.
0: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명을 다스려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상을 지배하여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이 구절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착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만드는
1: 네.
0: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구절이 자연에 대한 어떤 도구적인 지배 혹은 착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보고 지키고 가꾸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인간이 피조물과 동반자이자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 예, 아 정말 오늘 참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과 티벳 홍수 사고를 보면서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이어서 이제 얘기를 나누어 가겠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노래 듣고 와서 예,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로 노래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생태 영성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를 좀 볼까요? 제법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기다리셨겠는데요. 홀로 남은 곰님. 예, 안 그래도 교황님 기도 지향이 수자원 보호예요. 지구가 아파해요. 더 이상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요. 네, 아유, 이렇게 포스터까지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네, 이거 맞아요. 9월의 교황님 기도 지향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이 신부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하하대사님 거 한번 신부님 읽어봐 주세요.
1: 네, 네. 하하대사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당진은 오전은 흐리고 오후에는 조금씩 맑아지고 있어요. 내일은 당진에서 충남 도민체육대회 전야제가 있어요. 날씨가 좋겠지요. 어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제초 작업을 하기가 0.점점 생태영성 기대됩니다 하고 써주시면서 이어서 저는 찬미바드소서에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군요. 155항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이며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을 받아들이며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0: 네, 핵심적인 네 조항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참 대단하십니다. 하대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임유리님께서 덜 버리고 덜 쓰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중요. 아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심어놔도 그래도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젠님께서 신부님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출간 축하드려요. 바오로 딸 유튜브에서도 살짝 접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예비자 교리 듣는 지인에게 선물해 주려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신부님 어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좋을 것 같죠?
1: 네.
0: 네, 저도 읽어봤는데 어머, 지인 예비자 교리 분에게 너무 좋고요. 신자들이 또 세례받으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재미나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호감이 가는 책입니다. 네, 작은 로사님, 수녀님 신분이 엄마네 왔다가 깜짝 놀라 라디오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주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티벳과 여러 가지 네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더 정말 체감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마음 열어놓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나 이진희님 출석합니다 하셨네요. 신부님 잘 아시는 분이죠?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037님 네, 신부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2037님 모처럼 빛님이 내리지 않은 상쾌한 수요일이었네요. 지금은 눈부신 햇살이 방긋방긋 웃으며 무더위의 햇살보다는 정겹게 느껴져요. 오늘 일주일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혼의 양식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차려주시는 기도밥상 마음이 살찌게 잘 먹을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 이렇게 참 찰떡같이 또 말씀하시는
1: 감사합니다.
0: 늘 충실하신 분이시죠. 와, 경산 해피맘님 경산 여긴 소나기 내리고 있어요. 신부님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미안해 지구야 하셨어요.
1: 네. 아, 그런데 정말. 저도 저 오늘 사실 실제 오늘 저 여기 방송하러 나오면서 제 현관에 제 이렇게 쓰레기통이 제 방에 있는데
0: 네.
1: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배출한 쓰레기들을 보면 뭐라

0: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쩜 저도 미안해지고요라는 마음을 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 잘 소비를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저도요 뭘 하나 사면 너무 과대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왜 꼭 이래야 되는가 싶은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서 좀 반성도 좀 우리가 만드는 분도 반성, 사는 분들도 반성. 아, 예. 예, 이제는 또 이제 본질로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별빛 안젤라니 건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시간 나면 읽어 드릴게요. 지금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요. 하느님 창조의 거룩함이 떠오르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역시 생태 영성과 연관지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신자분들에게 환경 보호를 이야기할 때 꼭 성사와 연관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는 성사가 있지요. 그중에서도 뭐 칠성사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사에서 잊어서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그 표징을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하느님의 은총 사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사인데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세례 성사의 물 네. 혹은 성체 성사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견진 성사의 기름 이러한 실제적인 이 피조물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자연물이
1: 네.
0: 바로 우리 성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만나는 커다란 성사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1: 네.
0: 그 특히 지리산 같은 데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조망하면 그 산맥들이
1: 네, 네,
0: 물결처럼
1: 네.
0: 물결치듯이
1: 네. 너무 멋있죠.
0: 저는 그때 그런 자연을 볼 때마다 압도되는 경외심.
1: 네.
0: 저는 그러한 경관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창조에 대해 놀라게 되고 하느님 창조의 신비 그리고 네. 하느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일종의 그 산의 경관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시적 표징,
1: 네.
0: 곧 성사가
1: 네.
0: 될 수 있다는
1: 네.
0: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 자체가 성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1: 네네.
0: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가 이루어진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느님 신비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태 영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영성적 차원, 자연이 성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앙의
1: 맞습니다.
0: 차원으로까지
1: 예,
0: 함께
1: 그래서, 네.
0: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자연을 보고 달과 별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생태적 회개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회심과 회개 어감이 좀 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겠죠.
0: 그 찬미받으소서 맞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 교황님께서는 생태적 회개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는 번역에 따라서 생태적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생태적 회심이란 어떤 머릿속 생각 혹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온전히 회심, 돌리는 것, 변화시킨다는
1: 네, 네, 네,
0: 것을
1: 네.
0: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평범한 구성원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연을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연 파괴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
1: 네.
0: 그리고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소비를 줄이고 절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생각을 바꾸고
1: 네.
0: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네. 바로 생태적 회심, 마음을 돌리는 것, 바꾸는 것의 중요한
1: 네.
0: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뭐 조금 전에 신부님이 나오시다가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느 날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제 방에 쓰레기통을 저는 이제 분리 수거를 하기 위해서 비닐 종류와 뭐 아니면 종이 종류 아니면 그냥 일반 종량제를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방에서도.
0: 네.
1: 근데 어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닐 종류가 많이 쌓이지? 이게 문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줄여야지. 네. 근데 뭘 사면 다 매일 이렇게 비닐에 다 쌓여서 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다못해 노션 하나를 사도 너무 필요 없이 그런 플라스틱도 얇은 그냥 별 저기 유명한 하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너무 너무 거칠에가 그런 뭐 병에 담겨져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꼭 이래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들죠. 네. 네. 아, 여기 문자 하나 또 볼게요. 네,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시부님 어제 6시 시사 프로 김준일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도 머지않아 큰 재앙이 온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인간이 환경 파괴가 이런 결과로 나오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0: 그러니까요. 적지 네. 않은 환경학자들도 이미 늦었습니다라는 네. 사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환경학자들도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우리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이런 위기에 대한 의식 그리고 네. 실천의 변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뭔가를 합심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께서 예, 제가 쉬엄쉬엄 보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공룡 특집이 나와서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사냥하고 먹기에 바빴던 것 같은 공룡이 멸종되기까지 1억 5천만 년을 버텼는데 그 잘난 척하는 인간은 몇천 년 만에 지구를 다 망가뜨렸네.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이 맞을까? 그래서인지 찬미바드소서는 더욱더 귀하고 귀한 말씀 같습니다. 역시 교황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같아 확실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이 말이 참 마음을 뜨끔하게 하네요. 몇천 년 만에 지구를 우리는 망가뜨렸네. 정말 똑똑한 게 맞을까? 헛똑똑이들만 모여서 지금 살고 있네요. 이 지구에서 모든 것을 정말 딛고 일어서는 경제적인 발전 뭐 별게 별게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탄소 배출 어마어마하죠. 아, 생각할수록 신부님 정말 아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도하면서 뭔가를 정말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도 정말 생각하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0624님, 신부님 책 출간 축하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일본 가톨릭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하셨네요.
0: 네, 제가 책 소개가 좀 부족했는데 제가 번역한 책이 일본 예수회 신부님께서 이제 쓰신 네. 책인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일본 가톨릭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1: 네, 신부님 뭐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니까. 예, 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예, 오늘 말씀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0: 네, 오늘 이야기한 생태 영성. 이 생태 영성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재활용과 같은 일상적인 노력도 함께 기억해 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생태 영성에 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요즘처럼 정말 실감나고 체감되는 그런 주제라서 모든 분들이 한숨을 내쉬면서도 또 이거 꼭 귀담아 들었지 싶습니다.
0: 네.
1: 예, 다음 주제 뭘까요?
0: 네, 다음 주가 9월 9일 제가 기도밥상 9월 9일에 오는데요. 이 날이 네. 저희 제가 속한 서울대교구의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울대교구의 설립과 한국천주교회사라는 주제로 함께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대단한 또 날이네요. 네, 기대를 잔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애청해 주신 우리 오석길 가족님께 인사 좀 나눠주세요.
0: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만난 영혼의 음식 배불리 신부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도 우리는 꽃을 바라보고 나무 그늘에서 땀도 닦고 바닷가에서 망망 대해를 향해 하는 꿈을 꿀지도 모르죠. 이 아름다움을 내일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마무리할게요. 끝곡 예, 김시연의 아름답다고 말하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공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름도 배경도 없이 단지 익명의 3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지나치기 쉽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익명의 사람들은 먼저 열병으로 안식일에 회당조차 가지 못하던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이 익명의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까지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묘사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활동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시자 복음에는 군중이라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을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익명이지만 자신들만을 위해 예수님을 소유하려 했던 군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청했던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 전체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 역시 한 사람의 익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익명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군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됩시다.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저씨엔 설레는 라디오. 방탈출 게임이라고요. MZ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션 수행하고 방을 탈출해야 성공하는 것.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놀이 공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수수께끼 같은 미션을 풀면 탈출하던 이 방탈출 게임이 진화해서요. 방탈출 방법은 더욱 어려워지고 귀신의 집처럼 방탈출 못하면 막 귀신이 쫓아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 방에 갇히고 왜 그렇게 탈출하려고 미션을 풀까 싶은데 도착해서 함께 그 노력해서 방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 그게 즐거운 거겠죠? 혼자선 안 되는 문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손잡고 나아가다 보면 탈출해질만 해지니 말입니다. 뭔가 탈출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하시죠. 잠시의 일상탈출. 여기는 5시엔 설레는

0: 클론 도시 탈출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 첫 곡으로 도시 탈출 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름 노래잖아요. 막 쏟아지는 태양, 뜨거운 뭐 태양의 바다로 떠나보자 이런 이야기라서 아, 9월달인데 이 도시 탈출을 틀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 나가는 동안 오늘 일찍 온 게스트 분이 계셔가지고 나눠봤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 알고 있다!
0: 제가 마이크를 안 켜드렸는데, 지금. 마이크를 안 켜드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넘어오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해볼까 봐요. 자, 오프닝에 저희 방탈출 이야기 해드렸었죠. 방탈출 게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방탈출 도저히 못하면 계속 갇혀있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하면은, 아, 도와주세요! 하면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도 하고, SOS 버튼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최선 다해보다가 안 되면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 청해보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수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 대뜸 퀴즈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퀴즈를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용신부는 알고 있다!로 수요일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한번 같이 펼쳐보는 시간이잖아요. 9월이라 오늘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요. 1960년대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레라표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너튜브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훈님이 용신부님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사실 미리 항상 말씀은 안 드려서 그런데 용신부님은 이 라디오 시작하는 수요일 라디오 시작하는 이 시간 내내 함께 계십니다.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제 요 영신부 코너에 뿅 하고 나타나 주시는 건데요. 늘 일찍 오셔가지고 얼마나 코너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 영신부 알고 있다.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오늘은 너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은요, 경산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시기가 깨털 때가 됐군요. 한 신문에서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 농가에서 농민이 수확 후 비를 피해 잘 말려둔 참깨를 터는 사진을 봤습니다. 참깨를 짜면요, 이 기름이 되는 거잖아요. 참깨를 이렇게 짜면은 이 기름이 됩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가 과연 이 기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든요. 너무 쉽죠? 참깨 짜서 나오는 기름, 이것은 무엇일까요? 넌센스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김밥이 경찰서에 간 이유는? 땡땡땡.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고소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웃어야지. 누가 웃어야 되죠? 제가 일단 웃어야 되겠죠. 도움의 목소리. 도움의 웃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김밥이 아무튼 경찰서에 간 이유가요, 너무 고소해서인데 이게 고소해서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대뜸 퀴즈는 주관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이고, 그리고 참깨를 짜면 이 기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정답, 나는 알겠다, 세 글자인 이것, 이 기름 과연 무슨 기름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은 이 기름이잖아요. 땡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가 딱 알맞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들려드릴 거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이 기름과 비슷하게 고소한 라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이 부르는 참고사항 듣고 올게요.

할지도 나 잘 알겠어요. 솔 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0: 입니다.
1: 이무진 참고 사항 듣고 왔습니다. 긴급 긴급. 뭐가 긴급이냐면 지금 들기름이라고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들기름은 들깨 그거잖아요. 들깨를 짠 거.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다시 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참깨를 볶아서 참깨 기름을 내면 무슨 기름이 될까요? 입니다. 우리 용신부님이 실시간 채팅으로 콧기름이라고 제 코에 기름이 너무나 고소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고소하다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네요.
2: 맛을.
1: 싫어요. 앞에서 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괜찮습니다.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뜸 퀴즈.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내면 과연 무슨 기름이 되는 걸까요? 이걸 주관식으로 지금 내드렸거든요. 세 글자입니다. 땡 기름. 한식에서는 이 기름 빠지지 않고요. 고소함의 차원이 달라서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기름집을 찾는 발길도 늘었습니다. 아, 저도 이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기름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지금 똑 떨어져서 새로 사야 되는데 시장 가서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시장 들리길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 못 사고 있거든요. 빨리 사야 되겠어요. 지금 이 기름 이야기하니까 오늘의 정답인 이 기름 냄새가 제 코에 막 맴도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 반입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포장을 해준대요. 외국인 관광객이 사면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겠죠. K 붙으면 모두 모두 인기라지만 기름까지도 인기일 줄은 몰랐네요. 이 기름을 음식에 넣으면 음식 맛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참깨를 볶아서 짠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글자고요. 땡 기름입니다.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 이 땡기름 한 글자 힌트가 잘 드러나 있는 제목입니다. 주얼리가 부르는 네가 참 좋아.

0: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이요. 바로 참, 참기름이었습니다. 들기름 말고 참기름 정답이었는데요. 경산 하양에서 참깨 터는 일이 한창인 때가 왔군요. 이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의 수확물을 완성해내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겠죠? 정답 참기름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8363님이 설디 참기름 정답이요. 비빔밥은 참기름 넣고 비비잖아요. 라고 그러니까요. 하, 맛있지. 비빔밥 참기름 이렇게 쪼록 넣고 맛있겠다. 저 배고파요. 오늘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내도록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3368님 참기름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8363님 문자 하나 더 왔네요. 설디 들기름 정답이요. 비빔밥은 들기름 넣고 비비잖아요. 이게 뭐야. 두 개 똑같은 거를 참기름 하나 들기름 하나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8363님 아무거나 걸려라 이건가요? 9485님 참기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8871님도 용대신부님 웃음소리가 들려오네요. 크크 하시면서 정답 참기름 김천말로는요 참지름이라요 이렇게 맞아.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지금도 뭐 쓰는 사투리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썼던 말인 것 같아요. 지름 가온나 참지름 가온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정지가가 참지름 꺼내온나 이렇게 부엌 가서 참기름 꺼내오라고. 5820님이 참기름하고 보내주셨고 2139님도 오늘의 정답 참기름 8894님 정답 참기름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 2809님 7632님도 모두 참기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이 문자만 봐도 뭔가 이렇게 꼬순내가 나는 것 같은 건 정말 기분 탓이겠죠. 참기름 없어서 안 되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중에 하나겠죠, 참기름? 참기름도 있어야 되고 들기름도 있어야 돼요. 이게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참기름 같은 경우는 일단 진짜 비빔밥에 꼭 넣어 먹어야 되니까 꼭 필요하고 소금장 만들 때도 여러분 참기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나물 무칠 때 참기름보다 들기름으로 무치면 맛있는 나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들기름이 필요하고 그리고 들기름은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한 스푼씩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또 좋대요. 그럴 때 또 들기름이 필요하니까 이 모든 지름들, 참지름, 들지름 모두 구비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바로 참기름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라떼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라떼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정답자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Yong, 신부는 알고 있다.
0: 용신부는 알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1: 용신부 맞습니다.
0: 용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신부는 알고 있다. 용신부는
1: 다음 주에 할 건데.
0: 아, 네. 어떡해. 이거 이제 못하게 됐네요. 신부님 어떡하죠.
1: 영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금 그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1: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0: 맞았나요? 네. 지금 9월이 열렸습니다. 달력이 넘어갔어요. 네. 이제 여름이 갔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아까 오프닝에 그래서 언제까지가 여름인가?
1: 여름이 언제까지인가?
0: 네.
1: 잔치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콩국수가 먹고 싶다.
0: 그러면 여름인 걸로.
1: 네.
0: 슬러시가 아직 땡긴다.
1: 네. 저희 교목실에 슬러시 아직 합니다.
0: 그러면은 여름이래요.
1: 아직 여름.
0: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묵이 먹고 싶을 때?
1: 아, 겨울이지.
0: 그러면 거의 겨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이렇게 시내 가다가도 여름인데 어묵 팔 때 있거든요.
0: 항상 팔죠. 항상 팔고 있어요.
1: 근데 보면 안 땡겨요.
0: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1: 근데 뭔가 딱 땡기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런 거래요. 그런 거라고 용신부님이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공감이 갔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파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서요? 그런 종류가?
1: 얼주가?
0: 얼주가 봐.
1: 아, 얼주가는 안 돼.
0: 얼주가들은 늘 아이스를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1: 여름에도
0: 아이스 아메리카노.
1: 겨울에도
0: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은 계절이랑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9월이 어쨌든 달력이 넘어갔으니까 달력상 가을이기도 하고 절기상 가을이기도 하고 추석이 있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1: 추석 아직 멀었어요.
0: 그래도 금방일 것 같은데요, 이제?
1: 저에게는 9월은 개강의 달입니다.
0: 개강을
1: 어제 개강했습니다.
0: 축하드려요, 대학생분들.
1: 학생들 반가워요.
0: 너무 신나겠다.
1: 나만 신나나?
0: 학생들도 신나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신나.
1: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OT라고 안 온대.
0: OT라고 안 온 친구들이 많았나요?
1: 많진 않아요.
0: 몇몇 여기 이름을 여기서 아닙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 나 이야기 할라니까.
0: 우리 귀동님도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해피머님도 용디 신부님 반가워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네. 남은 것 같아도 신부님의 추석 연휴는 어떤지 궁금해요.
1: 요즘에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네. 이제 어머니 산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공원 가서 거기서 절 한번 하고 그리고는 이제 군이 가톨릭 묘원으로 가서 어머니 네. 산소 갔다가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명절에 보통 했는데 이게 명절 당일에는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0: 대구 시내는 근데 안 밀리지 않아요?
1: 군이 현대공원 군이 그쪽 편은 엄청 밀리거든요.
0: 군이까지 나가는데도 많이 밀리나요?
1: 네. 들어올 때도 밀리고.
0: 그렇구나. 네.
1: 보통 이제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하루에 한 2,000대가 차가 올라온대요. 군이 가톨릭 묘원에. 그러면 평소에는 뭐 길 따라 어떻게든 가면 되는데 네. 그 연휴 때는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가서 산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쪽으로 내려오겠군. 내려와가지고 나가세요. 이렇게 돼요.
0: 그렇게 해야 덜 밀리겠다. 여기 사방에서 오면 진짜.
1: 그래도 밀려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전날이나 전주나 미리 갔다 오고 당일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0: 연휴가 좀 길 때는 어떻게 하세요?
1: 알아서 하고 당일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0: 그러게 뭔가 이렇게 썩 다르지는 않네요. 뭔가 이제 특별한 그런 게 있나.
1: 우리 미사는 하지 미사.
0: 그 미사들이고.
1: 가족 중에 신부가 있으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모여서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부모님 계시는 본당에 본가에 있는 본당에 다 같이 가가지고 미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 저 궁금한 게 네. 우리는 늘 하느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 추석 때문에 우리가 왜 달에다가 소원 빈다 이런 이야기 해도
1: 토끼,
0: 되는
1: 토끼,
0: 걸까요?
1: 토끼
0: 토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1: 아니 달에 있는 토끼를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0: 그냥 달 보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보름달 보고?
1: 이 한가위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둥근 보름달처럼 꽉 찬 네. 추수의 계절. 그래서 이 풍성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달을 보고 우리가 기원하는 어떤 그쵸. 내용인데요. 네. 달한테 비는 건 아니죠.
0: 그럼 마음을
1: 달을 보고 그 달을 통해서 풍성한 마음을 기원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한다 어떤 뭔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조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 달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달이 뭐 오냐 뭐 하지도 않고
0: 그렇죠.
1: 그냥 뭔가 좀 그냥 그 풍성한 마음 또는 자연의 위대하고 거대한 앞에서 이제 네. 뭔가 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외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사실상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달의 소원을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 달을 보고 내 염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서로 간에 쌍방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뭔가 좀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0: 토끼가 대답을 해준다든가
1: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봐 한다든지 야 니는 안 돼 한다든지 뭐 어떤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빌기만 빌고
0: 돌아오는 게 없는
1: 아니 우리가 사실 안 듣지 빌어놓고는 이제 하느님이 대답하려고 하는데 네. 해주세요. 걔놓고는 와 오늘 저녁 뭔데? 하면서 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막 이렇게 되니까 하느님이 너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해서 기원을 할 때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0: 네.
1: 우리가 그 대상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그 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실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의 뜻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기도, 하느님과의 대화, 기원.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지만 달을 보고 빌었지만 그 달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겠죠.
0: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달은 그 달을 보면서 우리가 또 묵상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1: 잘 마무리했어.
0: 네네. 자 9월에는 그러면 이제 1960년대로 가볼 거잖아요.
1: 60년.
0: 60년은 전 좀 진짜 생소해요.
1: 아 그래서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네. 69년까지만 오늘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0: 69년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에게는 69년이 정말 생생하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하게 멀구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69년을 이렇게 쳐보면 네. 69년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 키워드들
0: 네.
1: 비틀즈 있죠. 비틀즈 레드 제플린 있고
0: 오.
1: 경부고속도로가 이 69년에 개통했나 봐요.
0: 그렇구나.
1: 이 뭔가 69년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보면
0: 네.
1: 사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시대는 아니다. 69년.
0: 그러네요. 비틀즈, 레드제플린, 경부고속도로 모두 지금도 저희가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생소한데요. 요게 들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1969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가톨릭 신문 속으로 떠나볼까요?
1: Let it be. Let
0: it be. Let it be. 1969년 1월 1일 고요한 밤 창작 150주기 세계 크리스마스 애창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창작 150주년 기념식이 원작자인 오스트리아 오베른 도르프에서 크리스마스 전야제에 거행됐다. 정부는 이 노래가 처음 불러진 이 마을의 성당에 성탄 구유를 그린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 마을 광장에 모르신부와 그루벨시의 초상을 세웠다.
1: 1969년 7월 27일 인간 달에 다녀오다. 1969년 7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56분 인간은 달에 첫 발을 내디뎌 달 표면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겨놓았다. 아폴로 11호의 미국인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이 지구에서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생소한 전체 달의 착륙선 독수리호를 타고 착륙한 지 6시간 39분 뒤에 신비로운 달 표면에 암스트롱이 인간의 첫 발자국을 찍어 새 역사를 창조했다.
0: 1969년 12월 7일 전교용 다방 등장. 미국 남부 세례교 신자들은 다방이 전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 이들은 잃은 자와 찾은 자라는 이름의 다방을 열고 종교와 여흥을 곁들여 성서 연구와 민요를 제공하고 가벼운 종교 쇼도 연출하는데 앞으로는 짤막한 종교극도 상연하였다. 이상 1969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고요한 밤. 왜요, 신부님?
1: 69년 기사잖아요.
0: 네. 그래서 이 어휘들이.
1: 다방이라고 하니까.
0: 요즘도 있는걸요? 요즘도 있는데요.
1: 네.
0: 그 자, 첫 소식 갑시다. 첫 소식으로 네. 잘 돌아가서.
1: 고요한 밤.
0: 그렇죠. 거룩한 밤.
1: 거룩한 밤. 만상이 잠든 때
0: 이 캐롤이 이렇게나 오래된 거였어요.
1: 홀로 이때가 150주년이었으면
0: 1969년에 150주년
1: 그러니까 200년이 넘었네요 지금.
0: 그렇죠.
1: 그렇구만요.
0: 와,
1: 200년이 넘은 캐롤이라니.
0: 이게 69년 1월 1일 기사였는데 네. 1968년 12월 25일 행사로 150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이 노래가 200살이 넘은 거예요. 200주년.
1: 이, 네, 고요한 밤.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하면 고요한 밤. 영어로 하면 Silent Nigh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 네.
1: 이게 사실 만들어진 게 1818년에 만들어졌대요.
0: 더 오래된.
1: 그러니까 150주년, 이제 200주년 그러니까, 된 거죠. 네네. 이제 이 오스트리아의 이제 오베른 도르프. 오베른 도르프. 예. 상 니콜라 성당의 이제 보좌 신부님이었대요. 조셉 모아. 요셉 모아 하는 신부님이 친구의 프란츠 크사퍼라는 이제 이 작가 이제 아 이 사람이 써둔 시를 이제 아니지. 이 친구는 작곡가고 보좌 신부님이 이제 시를 한 편 쯤 거죠.
0: 그렇죠.
1: 성탄쯤에 이렇게 해서 고요한 밤 성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거든. 고요한 밤 성탄이.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거룩해. 네. 부유도 있고 아기 예수님도 있고 이게 성탄 밤미사 이제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25일 막 이렇게 대축일 미사 딱 하고 난 다음에
0: 네.
1: 신자들이 이제 유럽 같으면 전부 다 가족 모임 하러 가거든요.
0: 그러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1: 성당에는 신부님 혼자 있는 거예요.
0: 하겠네요.
1: 이제 막 엄청 사람들하고 막 성탄 인사 나누고 막 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성당의 그 적막함, 그 고요함은 신부님밖에 못 느껴보거든요.
0: 그렇네요.
1: 아, 종종 신자들도 기도하러 오기는 온다마는.
0: 그래도 그러면 이제 왔을 때 누군가가 또 있는 거잖아요.
1: 보통 요즘에는 이제 사진 찍으러 고유 사진 남들 다 가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지 하는데 그거 말고 이때 1818년 때 이 조세프 신부님이 그 고요함의 어떤 이제 그런 묵상 글을 썼겠죠.
0: 네, 그걸 친구에게.
1: 그리고 친구한테 그걸 줬어요. 사실은 쓴 거는 그 이전에 썼대요. 이제 그 묵상을 성탄 때 썼다라기보다 그 이전에 또는 몇 해 전에 썼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정확한 기록은 몇 년 몇 월에 썼다는 건 없는데
0: 네.
1: 그거를 이제 썼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가봤거든요.
0: 나는 직접 가봤지 이런
1: 가봤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때 우리 유럽 사제 모임 할 때 대주교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신부님들이 여기에 갔어요. 이때도 성탄 시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유럽의 신부님들이 성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이거든요.
0: 네.
1: 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일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대주교님께 설 인사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이제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때 마침 근처에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방문을 해서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전부 다 그 성당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사부 합창으로 노래했어요. 고요함 똥똥똥똥똥똥똥똥 정말 좋더라고요. 그 성당의 울림과 또 그 성탄의 분위기와
0: 네.
1: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얼핏 거기에 적혀있는 역사들을 봤을 때 이 12월 25일 날 성탄 미사를 준비하고 했는데
0: 네.
1: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동네가 눈이 많이 오는 동네거든.
0: 네.
1: 저희가 갔을 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었고.
0: 이 오베른도르프.
1: 네, 오베른도르프. 상 니콜라 성당.
0: 응.
1: 근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대.
0: 폭설 때문에.
1: 그래서 성당에서 이 신부님이 이제 이 노래를 기타로 이렇게 반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이때 그래서 성당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성탄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고 2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시기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만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의 기쁨을 느끼고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이 가사 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거든요.
0: 오, 그렇죠.
1: 그 고요함 속에 예수님이 고이 아기 예수님이 잠든 그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아주 좋은 성가이죠.
0: 그 고요하고 거룩한 그게
1: 네.
0: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1: 네.
0: 근데 아기가 아무 일 없이 새근새근 잘 때는 밤이잖아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딱 그렇거든요. 정말 너무 평화롭고 너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1: 맞죠?
0: 게
1: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엄마가 볼 때 그런 거죠.
0: 그런 제가 마음으로 쓰셨을까요?
1: 이게 사실은 이 신부님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과 엄마가 정말
0: 다를
1: 아기
0: 수는 있는데
1: 엄마가 아기가 잘 때 제일 좋다며.
0: 아니 그러니까
1: 제일 귀엽다며.
0: 아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기가 자서 좋은 게 아니라 아이 갓 태어난 아기는 늘 생과 사에 있어요. 네네. 언제 이렇게 돌연사가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정말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걸 봤을 때 와 네. 정말
1: 엄마는 그냥 엄마 미소가 저절로 막 이렇게 지어지죠.
0: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충족되는 마음이 네. 있어요. 벅차고 그런 마음이
1: 그런 마음은 엄마의 마음.
0: 그렇군요.
1: 그것도 충분히 저는 이게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0: 근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저같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세상의 구세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내 옆에 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안심. 든든함, 안심.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떤 걱정 없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제 잠들어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고요함도 있지만 네. 구세주의 이 인류 역사 안에 들어오심에 대한 아주 뜻깊은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0: 저는 근데 이 캐롤을 네. 늘 듣고 늘 부르면서 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이 시간 덕분에 이성가가 더 특별하게
1: 12월 24일 날 제가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되겠네.
0: 뭐를
1: 잊지 말라고.
0: 너무 좋아요. 안 잊으려고요.
1: 이 노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0: 좋습니다. 12월 24일에 우리 모두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를 네. 바라면서.
1: 24일에 방송해요?
0: 24일에 해야죠.
1: 나 올까?
0: 그게 무슨 말씀이지?
1: 초대해달라고.
0: 오셔야죠.
1: 방송하는 날.
0: 그러면은 제가 거기다 미리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1: 그러면 제가 이날 이 성가를 불러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질문?
1: 원곡으로.
0: 원곡으로? 화음 이렇게 해서?
1: 화음은 두 명 있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한 분 더.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실까요? 저의 화음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고
1: 연습해봅시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성탄 선물로.
0: 그럼 잠깐 고요함을 거기 한 시작.
1: 고요한 밤.
0: 안 되겠다. 연습이 많이.
1: 해보면 내가 맞춰.
0: 아니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해볼게요.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유명한 달착류. 이때였네요.
1: 닐 암스트롱.
0: 네. 69년 7월 그렇죠. 20일. 저는 흑백 영상, 흑백 사진으로 봤거든요.
1: 저 사실 이 장면 뭐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오는 걸 엄청 많이 봤는데
0: 네.
1: 뭐 지지지지 하면서 맞아요. 발자국 찍히고 이렇게 하는데
0: 통 튀고.
1: 근데 그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온전한 어떤 그거를 본 적은 없어요.
0: 뭐 이렇게 약 착륙해서 문을 꽉 열어 가지고 이런
1: 그렇죠. 근데 그런 자료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딱 자료 화면으로 쓰는 게 네. 딱 이렇게 뭔가 딱 해서 발자국 하는데
0: 그 정도인 것 같은데
1: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닐 암스트롱과 올드런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에 남아있었다.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우주 달에 인류가 이제 갔다. 이제 그것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감동적이었다라는 기사. 근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분명한 기사가 없어가지고.
0: 네. 이게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의문 영상? 그거 뭐라고?
1: 정말일까?
0: 그런 뭐 영상에. 네.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이 그렇죠. 영상이 진짜일까? 막.
1: 맞아요. 근데 69년 당시에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핸드폰으로 기록하고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0: 아니죠.
1: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도
0: 못 남겼을
1: 이제 그
0: 수도 있고.
1: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0: 네.
1: 아, 그랬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0: 네.
1: 진짜가. 의문을 막 제기하고 막 하는데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 1969년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에요. 58년 전의 이야기. 58년 전에 내가 48이거든.
0: 네.
1: 나 50, 79년이니까. 69년이면.
0: 딱 50.
1: 58년 전에. 60년이 거의 다 가까워지는데 이때 이미 우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시작되었고 개발되었고 그래서 달까지 갔다. 지금은 이제 우주 안에
0: 네.
1: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와 행성. 같은 행성이 뭘까 이런 것까지 찾고 있고 또 이제 그 또 무슨 뭐 이게 허블 망원경 무슨 망원경 하면서 네. 또 뭐 제이스콥인가 뭐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새로운 발견이 와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더 이 우주의 신비로움을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발 디디고 있는 이 지구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를 항상 궁금해하는 것 같고 69년에 어쨌든 달로 가서 직접 네. 발을 디뎌보면서
1: 토끼는 없더라.
0: 토끼는 없어가지고
1: 토끼는 없었다.
0: 그 네. 당시에 어린이들이 많이 실망했을까요? 달나라 토끼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1: 네. 있잖아요. 절구통 끼면
0: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실망한 해가 69년이었을까 그
1: 뒷편에 숨었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달 전체를 사실 아직도 이렇게 탐사하지 못했거든요.
0: 달 전체를 그렇죠.
1: 그래서
0: 살고 있을지도 어딘가, 모른다.
1: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 딛고 있는 이 지구에서 떨어져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1: 이때는 이제 최초니까
0: 최초.
1: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었고
0: 네.
1: 또 경이로움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신비로운 장소이기도 하고
0: 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1: 맞아요.
0: 다 볼 수 있을까요?
1: 안 돼, 안 돼.
0: 안 될 것 같죠.
1: 이런 거죠. 이 우리가 항상 매일 달의 똑같은 면을 보고 있잖아요.
0: 네.
1: 달의 뒷면을 사실 쉽게 볼 수, 아예 볼 수는 없지, 여기서.
0: 네.
1: 가서 뭐 이렇게 보고 또는 이제 영상을 이제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달의 뒷면을 이렇게 또 확인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모든 사람들은 달을 볼 수 있어요. 그죠?
0: 네.
1: 근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달의 전체를 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0: 그렇죠.
1: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든 사람 만날 수 있어요.
0: 네.
1: 다양한 하느님의 모습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느님의 모습 맞아요.
0: 네.
1: 그런데 내가 만난 하느님이 하느님의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0: 전부를 아는 사람이
1: 없지.
0: 있을까요?
1: 없지.
0: 그러면...
1: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0: 네.

0: 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안에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만났어요. 맞아요.
1: 네.
0: 하지만 하느님의 모든 면을 우리가 봤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지.
1: 그 달에서
0: 네.
1: 오.
0: 달과 하느님을 연결시키다.
1: 모든 이 길의 끝에서 창조주인
0: 네.
1: 하느님을 기억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0: 아멘.
1: 네, 마지막 소식. 지금은 좀
0: 그, 아, 이 소식 참.
1: 어, 카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카페라고 부르는데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다방의 시대였겠죠?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커피를 마시는 곳을 다방. 순간 갑자기 궁금한데 다방이 무슨, 한문인가?
1: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해졌어요. 다방 방은 그 방방자일 것 같아요.
0: 아,
1: 다는 뭐, 다과할 때 다자일까?
0: 다과를 먹는 방이라고?
1: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다방.
0: 다방 한자.
1: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알려주시는 용신부님은 알고 있다.
0: 차방. 어, 다방에 차나 커피 음료를 사서 마시면서 이야기나 쉴 수 있는 장소.
1: 한자인가요?
0: 원래 차방인데요. 이제 이 차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요. 네. 차자가 차다자예요.
1: 그 어 다과할.
0: 어, 아니 아 그렇지 다과도 네, 어,
1: 차다자. 그러니까. 그래서 다방이구나.
0: 어, 차를 마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한문 문화권이니까
1: 그렇죠.
0: 이제 이 차를 마시는 곳을 다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걸 이제
1: 카페라고
0: 했겠죠. 미국에서도 네. 69년에
1: 카페테리아.
0: 어, 그래서 카페. 그 카페에서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 카페를 활용해서 전교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69년에 이제 가톨릭 신문에서 오면서 이제
1: 다방이란 말로
0: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커피숍이라는 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1: 그렇죠.
0: 다방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1: 어,
0: 여튼
1: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시대가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다방
1: 69년이 어.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0: 다방 가봤어요.
1: 여기 근처에 엄청 유명한
0: 아, 있지.
1: 네, 다방 어, 있잖아요.
0: 밑땡.
1: 그, 네, 밑땡 다방. 네. 거기 약간 그 관광 책자에도 소개되어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어,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따라가고 이제 어~ 할매 따라가고 하면 저는 이제 프리마 태운 우유. 어.
1: 아, 우유에도?
0: 그, 아니, 어. 그러니까 우유라 했는데 사실은 거기 우유가 없으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프리마만 아~ 태워줬어요. 프리마 설탕만.
1: 그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어~
0: 아, 못 먹었구나.
1: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어른 되고 가봐가지고 쌍화탕을 먹었습니다.
0: 프리나? 프리마만 이래 태워 먹어도 여튼 프리마에 어... 설탕만 태워도 맛있다. 어린이용 우유.
1: 그 이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 지금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쓰는 네. 언어 같은 것도 이때는 카페가 생소했다. 커피숍, 카페 이런 게 생소했는데
0: 그렇죠.
1: 지금은 어, 어. 막 카페, 커피숍이 너무 흔한.
0: 맞습니다.
1: 흔한 용어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전교 방식을 바라보는
0: 이제
1: 어떤
0: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커피를 마시는 이런 공간 안에서 지금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어려운데
1: 네.
0: 어쩐 좀 더 이제 마을 안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장소란 말이죠.
1: 네.
0: 그 커피숍이 거기에서 쉽게 이제 이 세례교에서 이제 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자를 비치해 놓고 신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이야기.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0: 이때는 이제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그냥 어. 동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복덕방 같은 뭐 아니면 저 이렇게 그 노인전 같은
1: 에이.
0: 그런 공간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커피 마시는 공간이었어.
1: 그러니까요.
0: 니도 교회 갈래 이랬던 어. 거지.
1: 그런 딱 그랬던 게 이제 기사에 쓰여진 것 같고요.
0: 네.
1: 미사 마칠 때 우리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0: 하느님 감사합니다.
1: 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교인 거잖아요.
0: 어 이제 이 미사 자체라는 말이 파견이거든요.
1: 네.
0: 미션 우리가 이제 미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전하는 이제 세상에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꼭 다방에 어 우리도 해볼까 이것보다
1: 네.
0: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한번 더 좀 다짐해야 되겠다.
1: 어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가 잘 쌓아 나가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용신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용신부님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오프닝도 기대를 해보면서
0: 용신부는 알고 있다 하원 네.
1: 기대해보면서 용신부님과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사람들은 얼마나 열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팔과 미국 연구진이 2023년 봄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추운 산에서 머물기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약 24만 8천여 메가줄쯤 되는데, 이게 빙하와 눈을 약 2,492톤 녹일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 눈이 녹으면 국제대회용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소변에서도 열이 발생하는데, 매일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오고 가며 여기에서 나오는 열만으로도 약 50일 동안 154톤의 빙하와 눈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 게 지구온난화 때문만은 아니었네요. 사람이 거대한 빙하를 녹일 만큼 뜨거운 열을 발생하고 있었네요. 사람이 내뿜는 뜨거운 열은 빙하를 녹이지만 때론 얼어있는 누군가를 녹여주기도 하죠. 우리의 뜨거운 열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마음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고 일주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도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곳곳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관심이 식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수 있는 작은 온기가 될 테니까요. 끝곡으로 임영웅의 온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89년 발표한 논문 하나로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논문명은 역사의 종말. 그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최종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로써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1992년에 출간한 저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에서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시장의 순기능이 인간의 욕망을 흡수해 인간의 역사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부동산 거물 트럼프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경제적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후쿠야마 교수는 뉴욕타임스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폭군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자신의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신보수주의 네오콘의 대표적인 학자였지만 본인이 예측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자 자유주의자로 전환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세력에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보소나르 브라질 전 대통령 같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선거로 얻은 권력을 법원과 사법체제, 비당파적 국가관료제, 독립적인 언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권력 등 자유주의 핵심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 세계를 풍미했던 지적 거인의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성찰과 용기 그리고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정부가 지난달 야심차게 내놓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 29일 만에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려던 계획이 여론의 거센 역풍에 결국 원상복구가 된 건데요. 오늘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세제 개편안 수정의 핵심 그리고 향후 입법 쟁점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의 핵심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뭐가 바뀌었는지 예. 일단 가장 뭐 핵심적인 거는 비거주자의 예. 세금 부담을 원래 높이려고 정부가 했는데 그게 이제 원위치 됐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1: 예, 예, 핵심적인 그런데요. 일단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거주란 용어가 낯설으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바꾸면 임대용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살면 임대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 주택인 거고 그 사업용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필수제 온 국민이 거주용으로 살고 있는 주택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예. 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높이는 게 맞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워딩을 이렇게 하셨죠. 예.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해야 된다. 집값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해석해서 들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사실 그렇게 워딩하신 건 저는 못 들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말씀드렸던 비거주일 주택 그럼 어려우신데 그냥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이자. 왜냐하면 돈 버는데 영업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0: 예.
1: 이런 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높이려고 했다가 이제 영업용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0: 예.
1: 그게 이제 쟁점이 됐던 부득이한 사유. 예컨대 이제 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어머니 주변으로 이사를 가서 저 전세나 뭐 이렇게 들어가 살고 있는 경우. 그럼 본래 살고 있던 집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집이지만 부득이하게 예. 어머니 모시려고 세를 들어갔으니 이 집을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임대를 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한 측면은 있으나
0: 예.
1: 그런 부득이한 사유를 우리나라 세법의 다른 세목에서도 다양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사 능력도 우리나라 국세청 공무원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를 예. 말씀드렸지만 애들 중고등학교 학교를 보내야 돼서 또는 뭐 회사를 갑자기 옮기게 돼서
0: 예.
1: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그럼 나도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니까
0: 예.
1: 왜냐하면 세부담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그런 그 어떤 조세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이 이렇게 쓰던데 저는 조세 저항이라기보다는 개편안에 대한 본인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 정도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뭐 일단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9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현행 12억 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면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원래는 그거를 비거주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으로 차등화하려고 했던 건데.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사실상 임대사업자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사자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만 집을 몇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임대사업이지 나는 그냥 비거주 상황에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인데 이게 임대사업자처럼 세금을 물리는 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저항감이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이 비거주 하는 경우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부득이하게 내가 지금 잠깐 다른 데로 이사를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을 팔았다가 다시 그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0: 예.
1: 부득이하게 이제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리고 명확한 그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다른 세목에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몇십만 명일 것이냐
0: 예.
1: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좀 불안감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0: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어떻게
1: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 사실 이제 세법을 그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이 기본적인 법이 가져야 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주 내 입법을 했으면 그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0: 그러니까
1: 조석 모기하듯이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0: 예.
1: 근데 이와 더불어서 세법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과세 요건 명확주의.
1: 예. 예.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 조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그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명확하게 열거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입법 기술의 한계.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걸 넣을 수 없으니
0: 예.
1: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민들 중에 그 종부세 납세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다 담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0: 예.
1: 저는 이제 그보다도 이번에 이 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이 제가 작년에 사실은 그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0: 예.
1: 조세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요맘때쯤부터 요맘때 좀 전이죠. 작년
0: 예.
1: 한 뭐 6월 7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강세장으로 갈 거다.
0: 예.
1: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세법에 대주주에 대한 과세 요건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3배, 4배 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0: 예.
1: SK하이닉스 뭐 그보다 3만이 뛰었고요. 그러면 갑자기 대주주 범위에 들어간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럼 연말에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해야 되니까 대체로 연말에 가서 물량 조절하면서 팔기 시작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팔고 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넣겠습니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을 옮기겠죠.
0: 예.
1: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칼럼을 쓰면서 조세정책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부세를 잡아놓고 가야 된다. 아니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기조를 해놔야 그래야 집을 주식을 팔아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0: 예.
1: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작년에 그렇게 많은 주가가 뛰었고 그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이 올해 이제 집을 사겠죠.
0: 예.
1: 예.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나는 집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는 이제 뭐 처음 집 샀는데 왜 갑자기 나부터 이런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 예.
1: 더 나아가서는 겨우 한 채 장만했는데 세금 더 내라 그런다. 아,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0: 예.
1: 통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올해 그 주식을 신규로 매입한 사람들 그분들이 자금 출처를 어디서 많이 이렇게 가져왔느냐 한 8조 정도가 주식이나 채권 금융소득입니다. 그 말은 제가 작년에 예측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때 종부세를 올려놓고 갔으면
0: 그러니까 부동산을 새로 매입한 사람들의 자금 출처가 8조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정확히는 주식 채권 팔아서 집을 산 돈이
0: 예, 예.
1: 2026년 7월까지 8조 334억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 뭐 많이 얘기들을 했어요. 주식 오르면은 그거 팔아서 부동산 살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선한 정책을 했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거죠.
0: 알겠습니다. 예. 사실 종부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2% 정도 되나요?
1: 조금
0: 가구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포커스를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요.
0: 예, 예, 예.
1: 종부세 납세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세액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0: 예.
1: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0: 예,
1: 이거죠. 근데
0: 예.
1: 12억 원 초과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뭐 장기보유 공제를
0: 예.
1: 다 털어내면
0: 예.
1: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 말 국세통계 기준으로 전국에서 1세대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냈던 분들
0: 예.
1: 12만 8,913명이고요.
0: 12만 명.
1: 예.
0: 12만 8천 명이니까 13만 명 정도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1,149억 납부했습니다.
0: 아.
1: 근데 그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10만 2,288명.
0: 예.
1: 그리고 세액은 993억.
0: 아.
1: 그래서 이번에 이 종부세 때문에 정말 내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엄청나게 부담이 크다. 사실은 언론이 과대포장면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1주택이 아니라 이제 2주택 이상 그 사람들을 전국으로 따지면 20만 8,892명이고 2,700억 정도 됐고요. 서울
0: 예.
1: 사는 사람들이 13만 5,533명 한 2,057억 정도 됐습니다.
0: 예.
1: 3주택 이상이 전국에 6만 206명 그중에서 1,722억 원을 정도를 세금을 냈고요. 그중에 서울 사는 사람들이 2만 2,498명 94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0: 총 39만 8,011명이 5,571억 세금 냈거든요. 지금 예. 이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엄청나게 조세 부담이 증가해가지고 정말 조세 저항이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1: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0: 그렇죠.
1: 이제 숫자가
0: 왜냐하면 네, 24년 말에 예. 총 징수세액이 301조였어요.
1: 예.
0: 그러면 비율이 세수에서 차지한 비율이 0.18%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맨날 종부세
0: 온 문제는 언론에 난리를 친 거죠.
1: 그렇군요.
0: 실제로는 대단한 게 알겠습니다. 아니고 서울에 예. 사는 사람들 다 합쳐서 한 10여만 명 많아봐야 한 20만 명 정도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 난리가 난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비판을 많이 해왔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우당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상위 1%를 위해서 네. 지금 이렇게 또 후퇴했다라고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0: 네, 그것도 조금 더 포커스를 좁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주택 이상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진짜로 이제 저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죠.
1: 예. 네.
0: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세 부담을 이번에 낮췄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 그 수정한 세법 개정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나 아니면 비거주 1주택자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이제 다주택자죠.
1: 다주택자.
0: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더 증세를 하고 있는 거고
1: 예.
0: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포섭되는 분들인데
1: 예.
0: 사실은 정확하게 세금을 다 이렇게 공제까지 덜어내고 나면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숫자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그렇다면 지금 우당이라고 말했던 그 조국혁신당에서
1: 예.
0: 부자 감세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종부세 얘기를 했고요.
0: 예.
1: 이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0: 예.
1: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넘어갔어요.
0: 네.
1: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이 장특 공제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네. 집을 팔 때 내야 그렇습니다. 되는 세금이 좀 더 많아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과거 이제 1세대 1주택 해가지고 그 비과세를 했는데 그 비과세되는 금액의 기준 가액이 종부세하고 이제 같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많이 나면 뭐 일부는 그 세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원칙상.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법 개정을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는 다른 소득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1: 예.
0: 이것도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형평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로소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시는 게 사실 일반적이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 한 80%까지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인정해주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금액이 비과세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1: 예.
0: 다른 근로소득에 대해서 80%씩 공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그렇죠. 소득에 대해서.
1: 그런데 예.
0: 왜 유독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뒀느냐. 이거에 대한 비판의 시작이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통계 몇 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2024년 말 기준 64조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게 2008년 대비로 하면은 2008년 15조 6천억이었거든요. 4배가 넘게 올랐죠.
1: 예.
0: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대략 한 9조 정도 2008년도에 뭐 9조 정도 거쳤는데 2004년도에 보니까 16조 정도 거쳤습니다.
1: 예.
0: 근데 그럼 대략 지금 시간이 한 16년 흘렀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집값은 올랐죠.
1: 네.
0: 그런데 거친 세금은 16조에 불과하다. 두 배도 채 안 올랐죠.
1: 네.
0: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4배나 올라버렸죠. 그러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뭐 15년 새에 4배 세부담이 들었고 주택이 뭐 불가피하게 상승하는 면도 있고 일부러 막 투기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1: 예.
0: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9조 3천억 정도 됐던 게 16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우대가 부여되는 건 맞다. 그러니
1: 예.
0: 이 부분을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지점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그 10억을 존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마저도 양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 또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다라고
1: 예.
0: 하는 게 완전히

0: 생각돼버립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이걸 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1: 예, 뭐 이번에 또 이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뭐 이거에 대해서 원래 주던 뭐 납입한 연 납입한도 2월 금지 조항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 백지화됐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이제 조세 원칙이 좀 흔들렸다 아니다 너무 이제 무리하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이제 수정이 됐고 뭐 지금까지는 다 그 이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앞으로 좀 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가 좀 어떻게 이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0: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세 부담의 공평이고요. 조세 부담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차익이든 다시 말하면 자본 차익이든 뭐 집값이 오른 것이든 이 차익이든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이든
1: 네.
0: 이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에 근로자들 다시 말하면 젊은 인구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 구조를 생각을 하면
1: 네.
0: 지금 현재 근로소득 중심의 이 조세의 그 세수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1: 아 그렇네요.
0: 결국엔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2032년경부터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2032년경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년 후에 나와서 사회에 들어온다. 24만 명이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1: 네.
0: 지금 100만 명. 저는 100만 명 세대거든요.
1: 저는 한 95만 명 정도 됩니다.
0: 그렇죠. 예. 4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걸 방치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 부담의 장기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조금 더 그 세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투명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세제실이 하고 있는 일이 조세를 만드는 일이고 그걸 일일이 다 오픈할 수는 없겠죠.
1: 예.
0: 그러나 기본적으로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좀 주장했던 부분인데요. 뭐 너무 뭐 과격하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세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관료들만 참여하고 뭐 일부 학자들 참여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네. 예. 투명성 확보.
1: 예. 투명성. 중요합니다. 예. 투명성과 조세 부담의 원칙, 형평성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교수님. 노래로 이어갑니다.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0: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도 진영의 논리를 걷어내고 가장 나의 것 그대로의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앞에서 저희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좀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종부세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좀 정부가 후퇴를 했어요.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0: 많으셨어요?
1: 실제로 제가
0: 종부세를 내시나요?
1: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0: 지만 예, 예. 비거주 1주택자이기는 해서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불안해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뭐 실제로 냈던 안도 그렇게까지 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사정이 있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뭔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중과 과세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예외나 기준들을 바꿔버린다면 결국에 본인들도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비거주 1주택자라는 것은 마치 이게 투기를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겨요. 저만 해도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옮겨왔던 거고 아니면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발령 근무가 나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당장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만 해도 본인 집안 얘기 나온 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비거주 1주택자를 과세하고 이 사람들 투기 세력으로 모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비거주 1주택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민심을 너무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되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보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인지 좀 궁금하네요.
2: 이 부자 감세가 맞죠.
1: 아 그래요?
2: 네 실제로 네. 뭐 기본적인 공제들은 놔두고 이제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더 커졌으니까. 네.
1: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 예, 이제 맞아요. 공제액이 더 올라갔죠. 기준이 더 올라갔죠.
1: 물가 상승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또 뭐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2: 아니 뭐 네. 모든 것들을 물가 상승을 다 저희가 감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무엇보다 종부세를 정상화하는 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실 거주를 하든 말든 몇 채를 갖고 몇 채를 갖고 있는 건 좀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를 어떻게 다시 공적으로 환수할 것인가라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에 했던 것처럼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게 제일 맞아요. 근데 거주하는 사람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는 순간 사실 이런 종류의 정책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건 단순히 어떤 세제에 있어서의 실패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 실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개혁 얘기를 하면 계곡 정비만큼 쉽다 이렇게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여론을 의식해서 뒤로 물러나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추진하던 정책이 좌초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뭔가 유능한 정부, 실용의 이재명 이런 이미지에 되게 큰 타격을 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님께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조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민심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지율이나 뭐 국정 수행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네. 뭐 별 영향이 없을까요?
3: 이게 수정을 한다고 하면 원한 대로 했을 때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좀 싫어했던 분들이 이렇게 예. 해준다고 해서 고마워할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종부세 관련 문제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극히 또 소수이기도 하고 이런 예. 게 있어서 그쪽에 속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가오는 건 없는 것 같은 뭐 그런다고 이게 수정을 하고 후퇴를 해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거나 혹은 세입자의 권리가 신장된다거나 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책이 옳든 그러든 간에 정부가 왜 이렇게 잣대가 쉽게 구부러지나 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예. 글쎄요 더 지지율이 꺼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정부가 더 심어주고 지지의 동력으로 쓰고 이런 것들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미 여러모로 꼬였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합니다.
1: 예. 뭐 잘해야 본전치기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네. 이해를 했고요. 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돌연 사표를 냈는데 개각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냥 가려고 했으나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책임론이 불거져서 사퇴를 했다. 아니고 아니면은 그냥 정책실장이 그동안 또 잘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예우상으로 바로 경질하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뭐 등등등 나오고 있고 지금 미래에셋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기에 로비를 받아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혹까지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희영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잘 사퇴를 한 건가요?
2: 사퇴를 뭐 했으니까 뭐 납득은 가능한데 최초로 이제 개각을 발표할 때 발표를 했으면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번 중규모의 개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민심에서 부동산이랑 주식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경부 그리고 국토부 이 두 장관을 교체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장관은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실제로 ETF 문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전부터도 심지어 우당이라고 얘기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8월 초에 이미 이 김용범 정책실장 이 실각해야 된다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부재에 주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나쁘니까 그제서야 경질을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려서 예. 그 경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쇄신의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문성원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저도 뭐 끝까지 추한 퇴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추한 퇴장이요?
0: 그래도 어쨌든 그만두신 거는 좋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처음 개각에서부터 발표가 됐으면 좋았다고 봐요. 저는 원래는 안 내보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뭐 청와대에서 자용범 우현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권력의 핵심인 사람이라서 그 여러 가지 논란과 잘못 무능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도 개각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에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 이제 30대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 이거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뒤늦게 놀란 게 아닌가 싶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차피 버티지 못할 거 개각에서 함께 내려왔으면 좀 더 그래도 마무리라도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내려놓을 정도면 최소한 앞으로 뭐 더 이상한 거는 안 하겠지.
1: 예.
0: 경제정책이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정책이 됐든 뭔가를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더 망쳐놓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인사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용혜인 장관이나 뭐 김승원 장관 뭐 이거를 좀 덮으려는 아니면은 그걸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더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네.
3: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퇴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추가로 사퇴를 시켰다. 이건 뭐 평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8월 30일에 발표를 개각 발표하고 청와대 인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 치고는 간극이 너무 짧았어요. 김용범 실장 사퇴까지 가기가.
1: 이틀 걸렸죠.
3: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 게 저는 냉정하게 한국 현실의 그 정치 풍토를 보자.
1: 예.
3: 만약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처음부터 경질된다라고 발표했으면 과연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잘한다고 했을지는 의문이에요.
1: 아.
3: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3: 지금 또 정작 사퇴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김용범 실장을 몸통으로 대우를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공격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 예.
3: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거 추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사퇴시켜봤자 전격적으로 해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다. 좋아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티를 내서 사퇴를 시키자.
1: 아.
3: 꾹꾹 잡아놓는 그 뉘앙스를 취하다가
1: 네 이렇게 아끼는 사람을
3: 그렇죠.
1: 읍참마속하듯이 내줬다
3: 그렇죠.
1: 뭐 이런 느낌
3: 그래서 사실은 이 사태가 더 튀는 것도 사실 그게 옳은 전략이든 그런 전략이든 간에 현재 정치 풍토에서
1: 예.
3: 사실 야당에서 이건 잘했다 환영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1: 예.
3: 어차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거 꼭 잡아놓고 있는 척하다가 내보내는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좀 정치 풍토가 각박한 것 같아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장영 의원님이 웃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하셔서 웃으신 건지
2: 이런 흥미로운 가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 재미있어서 혼자 좀 예. 푹푹 웃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이제 개강 비웃은 거 아닌가?
1: 예,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자, 개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승원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석 취소 의원 모임 대표였다라는 점에서 방탄용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1: 예. 월요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것이고요. 뭐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지 그렇게 예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지 어떻게 좀 비춰질지 좀 궁금해요. 일단 문성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공소 취소를 자락을 깔아 놓은 건가요, 이게?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재판을 받고 싶지 않으신지 진짜 감도 안 잡힐 정도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0: 이전부터도 평소에 정말 중요한 국정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하시면서도 자기 관련 재판 관련된 거나 이전에 사건 관련된 거는 밤중에도 SNS 막 올리시고 할 때부터 예. 진짜 재판받기 싫으시구나 이런 건 많이 느꼈는데 결국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과의 이제 논란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받게 될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어 있으니까 임기가 종료되면 재판이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진행하게 될 대법원장들 이제 대법원관들을 이제 뽑는 건데 그 한 사람조차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못 뽑겠다. 결국 저는 이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민의를 모으는 국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야당 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소 취소를 하겠다 모임 만드는 의원들의 대포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든다?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말해도 국민들이 전 다르게 해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당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 하락의 순위를 보면 항상 부동산, 주식 이런 게 높긴 하지만 예. 본인의 이런 재판 취소 이것도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본인께서 욕심을 계속 못 내려놓은 오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차라리 만약 정말 이렇게까지 공소 취소를 하시고 정말 무리하게 사법 시스템 같은 걸 공격하고 무너뜨려 가지고 재판을 안 받으시고 빠져나가신다 한들 본인이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고 넘어가면 본인이 이렇게 무리하게 시스템을 바꾼 것처럼 그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게 바꿔서 감옥을 보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셔서 높은 지지율을 가진 상태에서 퇴임을 하신다면 뭐 재판이야 지지율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사면이라도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얼마나 재판받고 싶어하지 않는지 감도 안 온다. 요즘 뭐 유행하는 표현이 약간 뭐 하는지 감도 안 온다. 그 장혜영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네.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한테 야 이거 공소취소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2: 뭐 이 추미애 전 장관 때 생각을 해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죠.
1: 예.
2: 그래서
1: 아, 부하. 예,
2: 네네네.
1: 예.
2: 추미애 전 장관의 어록에 의하면 예. 뭐 아니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지만 분명히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일단은 공소취소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특검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한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면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예. 하다못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결국에는 법무부에서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1: 예.
2: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이재명 예.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쪽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1: 어쨌든 이 정도의 공격과 뭐 이게 오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의중이 담겨 있다. 공소 취소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2: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안 할 거라면 공소 취소를 안 할 거라면 안 하겠다라고 예. 본인이 말씀하시면 그 리스크는 해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죠. 공소 취소 문제. 그리고 김승원 장관도 뭔가 애매하게 말을 해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지를 둔다는 것이 바로 그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1: 대통령이 나 공소 취소 안 하고 재판 받겠다. 왜 얘기를 안 하냐.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패널들도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사설도 나오고 지금 안 나오는 제가 보면은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3: 네.
1: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몇몇 빼놓고는 다 그 얘기하거든요.
3: 네.
1: 왜 안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3: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 속내를 뭐 짐작 뭐야 바로 꿰뚫어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둘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이 나쁘게 의심을 하는 거는 자신이 생각해도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 아니냐.
1: 예.
3: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본인은 절대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재판에 기소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재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공소취소나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않고 있는가 보다는 본인 입으로

0: 절대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 어쨌든 재판을 받겠다. 내가 거기 가서 무죄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못함에 따라서 생기는 예. 국민들과 뭐 언론을 포함한 이쪽의 의구심 그리고 이 의구심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이 생기고 신뢰 차질이 빚어지는 이게 현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1: 예.
0: 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지율이라든지 이쪽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끝내 그 선언을 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계속 대통령 이게 딱히 답이 없는 문제랄지라도
1: 예.
0: 외려 답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더 괴롭힐 수밖에 없다. 네, 의문만 표하는 걸로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네,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조작기속 특검법이 뭐 9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되 여기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넣는 거는 빼자라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뭐 중앙일보라든지 몇몇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짧게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그 공소취소 권한을 빼야 된다? 어떤 뭐 말아야 된다? 뭐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아예
2: 뭐
1: 하지 말아야
2: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네. 정권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특검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일 뿐인데 네. 저는 이건 결국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밀어붙여서 한다 그러면
1: 네.
2: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런 권한은 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설사 그런 권한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그게 한 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1: 네.
2: 이 다음부터 권력자나 본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사들에게 뭔가 범죄 혐의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특검 구성해가지고 공소 취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을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서
1: 예.
2: 애초에 안 하는 게 좋고 해야 된다면 최소한 앞날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그런 권한까지는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조항 하나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공소취소 특검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수준이어야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보수적인 그러니까 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에 나오는 거는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1: 예.
3: 지금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호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악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 문제를 대통령이 스스로 셀프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기반이 되는 특검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코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항 수준이 아니라 특검 자체를 좀 유예해야 한다. 그렇게 예. 가야 된다고 봅니다.
1: 두 분이 그럼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고 김수현 평론가님.
0: 네.
1: 근데 지지층에서는 또 억울하게 기소됐다.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나왔던 게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한 연어술 파티 뭐
1: 예.
0: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아닌 거니와 그리고 설령 어떤 그런 회유가 있었다면 물론 회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수사해서 당사자들 처벌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공소 사실을 뒤엎을 정도인가 예를 들면 자꾸 이제 국정원이나 여당에서도 주장하는 게 북한 리오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당시에 필리핀에 없었다.
1: 예.
0: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대북 송금이 쌍방울로 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액수에 비해서 리오남이 받았다는 액수는 극히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액수예요.
1: 예.
0: 그럼 그거 안 받았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걸려 있는 사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대북 송금만 주로 얘기가 나왔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백현동 개발이나 이쪽에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특검을 할 정도로 어떤 사실이 불거져 있는가
1: 알겠습니다.
0: 법무부에서 하던 감찰을 더 하든지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대체로 좀 비슷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용혜인 장관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장혜영 의원님이 요즘 언론지상에 굉장히 많이 예,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꼼수 이제 위성정당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의원직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뭐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아실 테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가르마를 탈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례의원을 두 번을 한 것이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례의원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위성정당으로 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것도 다 괜찮은데 장관과 비례의원직을 같이 하려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정도의 조금 뭐 다 문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 이제 뭐 좀 가족소득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의 남편이 당직자로 있고 그거를 돈을 이

0: 당비로 뭐 이렇게 계속 지급하는 거. 그래서 11억 원 국고보조금 이거를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가족 중심의 이런 정당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전문성의 문제까지 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먼저 이거는 장혜영 의원님부터 뭐가 정확하게 문제인 건가요?
1: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문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0: 두 그러니까, 번은 할 수 있다?
1: 네.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의원이 22대 국회에 계세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죠. 예. 그리고 김혜지 의원도 두 번 다 이제 위성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의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 그리고 위성정당으로 들어온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장관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겸직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고 예. 거기에 더해서 그런 상황을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공격하는 하나의 헌정에 대한 공격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의 취지가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최대한 나눌 수 있게 하는데 양당은 다 지역구에서 이미 채우니까 비례는 좀 알아서 소수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양당이 그것까지 먹겠다고 들어올 때 민주당에게 그 문을 열어준 정당이 바로 이 기본소득당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존중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장관을 어떻게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으로 앉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여성과 소수자들의 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권리에 대한 소신보다는 이제 여당 혹은 이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인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용혜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 뭐 차별금지법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여성들의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익에 관련된 활동을 소신 있게 할 때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에 에서는 여러 여성 단체들과 심지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명을 걸고 나와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당과 함께 찬성을 했고 심지어 그냥 단순하게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30년 묵은 채증이 풀렸다. 좀 감기가 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정말로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소신 있게 뭔가 그때그때 여당의 눈치를 봐서 왜냐하면 여당의 위성정당으로 들어온 인사잖아요. 그때그때 예. 그때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너무 굽힐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두 부분이 제가 주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0: 그렇군요. 예, 뭐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나 이런 데에서 그 보안 수사권 폐지 찬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2: 저도 뭐 거의 동감하는 바라서 예. 더 말을 얹을 게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하신 이런 페미니즘에서 나온 정책 같은 걸 거의 전부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 반대 측에 있는 입장인데 이 용혜인 의원님한테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 장 의원님도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은 항상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뭔가 논리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계세요. 내셨던 정책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 같이 용혜인 의원님은 여성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가서 감기 무량하다고 이야기해요. 예. 여성의 성범죄 피해와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장경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에 어차피 반대하니까 누가 하든 똑같지만 정말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사람은 자기 필요할 때만 이 어떤 의제와 아젠다를 가져다 쓰고 정말 투쟁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비판하는 언어로 제가 가져다 쓰자면 예. 오빠가 허락해준 페미니즘만 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성평등 가족부라는 게 물론 이제 성평등으로 바뀌었지만 아직은 페미니즘 의제를 실행하는 기관인데 그런 데 수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3: 뭐 지금 주로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0: 제가 들은 거는 두 분은 네.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비례 의원직과 장관직을 네.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적격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3: 네, 예, 그건 전 예. 사실 이번 예. 논란에서 별로 제가 이건 굉장히 부차적이거나 혹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게 비례대표 의원하고 장관직 겸직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0: 예.
3: 네, 비례대표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을 그렇게 갈라서 봐야 될 정도인가. 오히려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겸임하기에 더 좋을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계층 대변, 의제 대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비례대표 두 번의 위성정당이 이게 결합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 자기 성적표를 확인하고 자기 실력에 맞게 의석을 가져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에 들어가서 자기 지지율 없이 그냥 이름 같이 넣어가지고 당선이 됐고,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두 번을 했다? 이게 사실 소수정당 입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소수정당은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오죽하면 예전에 녹색당 같은 경우에
2: 돌아가면서 했죠.
3: 그 우리나라 녹색당도 당선이 되면 2년만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원직 경험을 하는 사람을 두 배로 늘리고 싶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소수정당에서 사실 정의당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라성 같이 활동하신 분들도 비례대표 상위순번 못 들어가서 결국에 의원이 못 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용인 의원이 두 번이나 딱 정해놓은 듯이 의원을 했다, 이런 것은 2030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와 우리처럼 참 고군분투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못하는 것이죠. 예. 네, 이게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세 분 다 장관직은 사퇴해야 된다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저는 장관직은 그래도 뭐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 같이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하시는 것은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설명 잘해주셨다시피 단순히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왜곡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형적인 한국 제도의 기생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탈법과 편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조차도 사실 300명이나 되는 의원이 있고 또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작은 정당이니까 지금까지 그냥 그 정치권에서 흐린 눈을 해준 거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모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지명됐는데까지 본인의 그 직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은 원내정당이 되니까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본인이 사퇴하면 원내 정당이 됩니까? 본인이 예. 편법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패널티를 국민들한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0: 혹시 세 분 한 10분 정도 더 유튜브 방송으로 연장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3: 아, 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예. 장희영 의원님이 특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본방송은 중단이 되더라도 네. 그 유튜브 방송은 좀 더 해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마의 대변인대 파트 2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9월 2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9: 파울!
10: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8: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많이 주고받으셨죠? 안녕 이 한자어는 그저 편안하다라는 뜻이니까 안녕이란 인사엔 상대가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녕이란 말과 함께 매일 다정함을 나누며 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안녕이 쌓인 덕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조금 덜 외로워지나 봅니다. 저도 그 안녕을 담은 마음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산울림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 마무리 잘하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안녕이란 말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 이 안녕이란 말 걱정이나 아무 탈이 없음을 의미하는 한자어거든요. 편안할 안, 편안할 영. 이 두 글자를 쓴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인사에 서로 편안하고 무탈하라는 그런 따뜻함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를 매일 무심히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였는지 새삼 느끼면서 특히 바쁜 일상에 서로에게 안녕을 건네는 인사 꼭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어서 사연 못 보내요. 이런 거 다 변명일 뿐입니다. 자,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많이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신 신청곡들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저장해뒀다가 다음에 꼭 틀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간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고요.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만 신청해 주셔야 돼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공연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임유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음저풍지기님, 오늘도 조금 더웠네요. 아직 가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약간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 이제 가을인가 했는데 오늘 낮에는 와, 거리를 좀만 걸었는데도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마 오늘만 그럴 거예요. 그렇게 믿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바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더워서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에어컨 켤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믿자고요. 김수정님께서 중디 내일 방송의 날이래요. 맞습니다. 내일 방송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냥 방송을 즐겨주시는 데는 평소와 똑같은 그런 날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인사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저 인사 잘한다고 잘하는데 우리 미소천사가 더 잘해요. 미소천사가 인사하면 여자분들은 너무 잘 받아주시고 할머니들은 예뻐라 해주시는데 남자들이나 할아버지들은 반응이 좀 미지근해요. 언젠가 중디에게도 삼촌 안녕하세요 이럴 수 있길 바래봐요. 어허, 그 진경님 사시는 동네 남자들이 좀 과하게 무뚝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 이 미소천사 우리 동네에 오면은 난리 날 텐데.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 귀여운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은 당연히 약간 좀 좀 낯가리고 경계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그 엄마나 아빠하고 갈 때, 그럴 땐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다가 다음에 보면 웃으면서 인사 받아줘요. 아유,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미소천사, 나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 와야겠다. 삼촌이 엄청 예뻐해 줄 텐데. 류영진님께서 오늘도 퇴근길 운전하며 들어요. 아유, 영진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전운전 하세요. 박효진님께서 오늘 휴무라 아침부터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고 하얀 풍자 빵집 50% 세일하는 날이라 가서 빵 사고 기도 모임하고 집에 와서 비빔밥 먹고 카레랑 장조림 만들고 영화 오디세이 보고 왔어요. 사연 읽는 내가 다 힘드네. 와우, 엄청 꽉 찬 하루 보내셨네요. 아유 참, 오디세이는 재밌게 보셨는지. 아니, 효진님이 세탁기랑 건조기 돌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러워요? 저 지금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나서 한 일주일째 빨래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에 세탁기가 온다고 해서 내일은 빨래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설레거든요. 11년 동안 그 우리 집 빨래를 위해서 애써준 빨래 세탁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편안하게 쉬렴. 나는 또 새 세탁기하고 룰루랄라 신나게 또 우정을 쌓아갈 예정이니까. 자, 아우 신난다 생각만 해도. 자, 음자풍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오면, 그리고 S1의 Day by Day.

음악 있는 찬양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2000년대 초반 테크노 여전사로 불리며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배우 겸 가수 두 분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수와 배우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여성 스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특한 퍼포먼스와 개성 강한 음악으로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의 와입니다. 이 곡은 당시 가요계에 테크노 열풍을 일으킨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정현 씨는 기존의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손가락을 입에 대는 독특한 포즈와 강렬한 눈빛, 파격적인 의상과 퍼포먼스까지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해 무대에 올려놨죠.

특히 완은 단순히 빠르고 강한 댄스곡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련을 강렬한 비트와 독특한 창법으로 표현했는데요. 당시로서는 무척 파격적인 사운드와 무대였지만 그만큼 강렬했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죠. 이어서 만나볼 곡은 최정안의 편지입니다. 이 곡 역시 당시 테크노 열풍을 타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연기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던 최정안 씨를 가수로 정상에 서게 만든 곡입니다. 세련된 테크노 사운드와 감각적인 스타일이 인상적이었는데 이정현 씨의 와가 강렬한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했다면 최정안 씨의 편지는 조금 더 차갑고 세련된 분위기로 2000년대 초반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이별한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애틋한 마음을 담고 있지만 그 감정을 지나치게 슬프게 표현하기보다는 당시 유행하던 테크노 리듬 위에 담아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들어보면 노래 자체뿐 아니라 그 시절의 패션과 무대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을 받아들이던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까지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 그 시절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강렬했던 두 배우 겸 가수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이정현의 와, 최정안의 편지.

아우, 두곡 듣는데 그냥 아우, 이 움직이는 이 댄스 본능 참느라 힘들었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초반 테크노 여전사로 불린 배우 겸 가수 두 분의 노래 만나봤습니다. 신유진님께서 이정현님과 최정한님 작은 손가락 준비 완료요. 김수정님께서 부채랑 깃털 가져와. 독한 여자라 하지 마. 저 유치원 학예회 때이춤 췄어요. 이야, 그 정도 온 거예요? 수정님 유치원 때 얘기가 나와야 될 정도예요, 이 노래가 지금? 와. 박진경님께서 볼륨 업. 신랑 앞에 춤췄다가 울 신랑 빵 터지고. 네. 특히 이정현 씨의 와, 이 무대에서의 그 모습. 특히 손가락 끝에, 그 새끼손가락 끝에 마이크를 붙였었죠. 그래서 그 마이크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인데, 아, 그게 굉장히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따라했어요. 안 따라한 사람 없을 거야. 2636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며 버텼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정말 정말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테크노 음악에 빠져서 한참 잘 나가던 시절 얘기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우리 2636님께서 차분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라앉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딱 좋은 2636님의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라앉혀야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고요. 아, 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노래가 도움이 될지 몰라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의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392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디, 저는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군대 갔다 와서 아직 대학생이에요. 저에겐 아직도 어린 아이로 보이는데 이제 20대 한창이니 연애도 한다네요. 아무튼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이 들어왔다며 저에게 옷 사는 거 같이 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따라가서 이런저런 옷 골라줬는데요. 글쎄 집에 오니까 동생 여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쇼핑하는 걸 여친의 친구가 목격했대요. 그래서 동생 여친이 너 어떤 여자랑 쇼핑하러 갔냐고 캐먹고 그랬나 봐요. 동생이 누나야 친누나 나보다 10살 많고 결혼도 했어 이렇게 열심히 해명하는데 웃음이 났어요. 20대에 연애하며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거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부럽기도 했네요. 아무튼 이제 동생은 저를 떠나 여친과 옷 사러 가야 할 때가 됐나 봐요. 치즈의 로맨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927님의 신청곡 치즈의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이야 참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20대가 됐다고 해도 애기 같으실 텐데 그죠? 그 애가 어느새 커가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한다고 그러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기특하게 돈 벌어와가지고 옷 사러 가는 건 또 아마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무래도 여자들 취향을 좀 아는 누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걸 또 왜 또 여친의 친구가 봐가지고 또 오해를 하고 근데 이런 오해와 그 이런 에피소드는 또 그 남동생이랑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그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웃긴 에피소드잖아. 두 사람한테 이렇게 재밌고 웃긴 에피소드가 많을수록 그 두 사람의 또 사랑이 더 돈독하게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되게 기특하시겠어요. 아, 이 녀석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알바해서 자기 손으로 돈도 벌고 누나한테 용돈 줄 테니까 같이 가달라고. 아유 귀여워.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선물 보내드리니까 3927님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양수정님이 사연 주셨는데 테크노 리듬에 맞춰 퇴근합니다. 네, 아까 저도 그 두 곡 연달아 듣는데 와, 저 원래 안 그러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너무 업돼가지고 다음 곡이 뭔가 이런 그 댄스곡 테크노 특히 테크노 댄스곡으로 좀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막 그 자꾸 그 바람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두 곡 들으면서 잠깐이라마 굉장히 기분 좋게 신나는 시간 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이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다 이런 곡들로만 하면 쫙 이어가지고 신나는 댄스 타임 한번 가져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음접풍은 그러기에는 DJ가 너무 춤 쪽하고 댄스 쪽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즐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좀 앞에 나서서 그냥 신나게 리드를 해야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덩달아서 더 신나게 재밌게 라디오 들으면서도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텐데 자 어쨌든 항상 노력하는 쭝디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박진경님께서 아 정말 추억 돋는 테크노 두 곡 너무 좋았다. 오늘 스트레스 잠시 날렸어요. 쭝디 감사. 아유 그러니까 네 진경님은 아까 그 신랑 앞에서 또 재롱 애교 이거 부려주셨잖아요. 아 이런 순간이 필요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런 이 라디오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참고하고 다음에도 종종 우리 청취자분들 신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1부 끝곡으로요. 길구봉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쭝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얼마 전에 열린 세계적인 공예 대회에서 무려 5,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 작가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1982년생 도예가 박종진 작가입니다. 그에게 우승을 안겨준 작품의 제목은 착시의 층위인데요. 언뜻 보면 모양이 살짝 무너진 소파를 닮았고 앉으면 왠지 몸이 착 감길 것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 회색, 주황색, 파란색 등 다양한 천 조각이 소파 중간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기엔 천 조각을 붙인 것 같지만 사실 흙이고 가마에 구워서 단단해진 도자기인데요. 거기다 놀랍게도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키친타월을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키친타월 위에 흙을 발라서 쌓고 그걸 가마에 구우니 불길 속에서 키친타월은 타고 흙만 남았는데 그러면서 남은 흙들이 천의 질감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신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박종진 작가는 항상 호기심을 담아 작업을 해왔는데요. 신문지, 색종이, 키친타월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도자기를 구워봤는데 키친타월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상한 작품이 앞쪽과 양옆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안락한 소파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80cm 넘게 커다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가 가마에서 구부러진 거라고 해요. 박종진 작가는 실패도 삶에 남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에 구부러진 작품을 그대로 대회에 제출했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살면서 실패라고 생각한 것들도 실은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평범한 재료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쌓아올리다가 구부러져도 노력한 결과니까 그게 얼마나 그 자체로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꽃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맨디 무어의 Only Hope였습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공예대회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공예 작가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러운데 정말 그 이 대회에 세계 각국에서 5,100점의 작품이 접수가 됐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최종에 올라간 30점 작품 중에 한국 작가가 무려 6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박종진 작가의 이 작품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와, 정말 이 우승작이 한국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도 대단하고, 그 최종 30인 중에 무려 6명의 한국 작가들이 올라갔다는 사실도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설명만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키친타월을 사용해서 흙이랑 접목시켜가지고 구웠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생각도 들고, 아니 그렇게 도자기를

그렇게 구우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노래 나가는 동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와, 작품이 정말 놀랍네요. 놀라운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든 방법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굉장히 신기해요. 너무 멋있고 신기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작품을 보면서 주위에 평범한 소재들도 멋진 작품이 될수 있구나. 이런 걸또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가 다른 누구보다 너무 좀 평범한 거 아닌가? 나란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평범한 그런 소재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접할 때마다 아, 나도 특별한 작품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같은 걸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윤지님께서 도윤지님께서 작품 사진을 또 올려주셨어요. 대단해요라고 하시면서 도윤지님께서 찾아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작품은 대상을 차지한 그 착시의 층위라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착시의 층위라는 작품은 다른 작품 있어요. 예,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윤지님 사진 찾아서 또 올려주신 거 감사해요. 김유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 타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아, 오늘 저녁은 진짜 그네 타면 너무 좋은 그런 밤 공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마음껏 즐기세요. 이 밤에 그네 타겠다고 오는 아이들 없을 테니까. 낮에는 아이들 때문에 그네 타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저도 그네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럴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네 타는 건 마음껏 타도 되죠, 뭐.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노래도 틀어드리고 또 사연도 소개되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화장품, CD, 뭐 육포 등등 아주 그냥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연도 소개되고 신청곡도 나가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쫑디 이 시간에 함께 읽고 싶은 여러분들만 아는 좋은 가사 노랫말 있으면 언제든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가사 읽어주는 쫑디 시작해 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정말 많은 음접풍 가족들이 이 가사 읽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던 곡이에요. 왠지 9월과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영훈님의 일종의 고백인데요. 2015년에 발표된 이 곡은 단순히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삶 속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위로를 건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의 OST로 곽진원, 헨 이 두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또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또 어떤 날에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나를 좀 안아줬으면 다 사라져버릴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서로 다른 마음은 어디로든 다시 흘러갈 테니.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함께 읽어볼 노래는요, 흰 박혜원 씨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노래 주인공 연습입니다. 이 곡을 접한 팬들이 힘내라는 말 듣는 것보다 주인공 연습 한번 듣는 게 훨씬 든든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흰 박혜원 씨의 청량한 목소리로 전하는 응원이 담긴 곡 주인공 연습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계에선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좌절을 주는 걸까?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진심을 다하며 걸어갈 뿐이야. 세상이 미워진다 해도 주저앉기엔 오늘이 너무나 아까워. 어쩌면 막다른 길에서 숨겨져 있던 희망을 마주칠지 몰라. 깨져버린 꿈과 방황하는 밤은 이토록 아름다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의 주인공은 너야. 실패하고서 후회만 남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니더라. 해봤으니까 이룰 수 있었고, 잃어봤으니까 채울 수 있잖아. 울고 싶을 땐 쏟아내자. 폭풍이 지나간 뒤엔 무지개가 뜨지. 어쩌면 힘차게 날개를 펼치기 위해 지금껏 무너져 왔을까? 너의 이야기는 언젠가 넘어진 누군가를 일으킬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닌 사라지는 이유를 찾으며 기꺼이 부서져. 초라한 어제와 눈부실 내일이 오늘을 선물하네. 간절한 지금을 구하는 이 모든 순간의 주인공은 너야. 이 세계에선 그 어떤 누구도 정답은 없으니 너의 길을 가면 돼. 하루하루가 불안해진데도 해낼 수 있어. 넌 주인공이니까.

0: 김영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중디. 오늘은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그리고 흰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 이영훈님은 얼마 전 싱어게인에 나오셔서 화제가 됐다고 하죠.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 또 많은 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노래가 정말 뭐랄까 시 같아요. 시 가사를 읽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시 한 편을 읽고 있는 듯한 막 느낌이 들어가지고 읽는 저도 막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이영훈님을 저희 음저풍에 한번 초대해 보는 걸로 추진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 박혜원 씨 발라드로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주인공 연습 이 곡은 굉장히 또 청량한 록 사운드죠. 박혜원 씨의 청량한 목소리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참 좋은데 가사가 정말 좋네요. 글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가사는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정님께서 가을을 닮은 이형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쭝디 이형우님 83년생 원로 가수 아닌데 혹시 원곡 가수라고 하신 걸 제가 원로 가수로 잘못 들은 걸까요? 급 쫄린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곡 가수, 원로 가수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영훈 씨는 83년생 네 한창 때인 걸로 김상우님께서 종디 나레이션하는 성우 목소리 같아요. 네, 상우님 비슷했어요? 좀 느낌 났나요? 저 음저풍 이거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간만 되면 저 가사 읽어줄 때마다 한껏 분위기 잡느라고 그냥 애쓰고 있거든요. 진짜 성우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면 꽤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자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듣는 시간 꾸미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하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신청곡 한번 듣고 갈까요? 3008님께서 GOD의 지금 만나러 갈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지영님께서는 아카펠라인데 오케스트리 같은 위성,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도 좋아요. 들려주세요. 오케스트라 같은 이라고 보내주신 거겠죠? 아마? 네. 오타인 걸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먼저 만나고 가죠. 3008님의 신청곡 GOD의 지금 만나러 갈게 이지영님의 신청곡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1: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왔어 한참을 너 때문에 힘들었어 이젠 고백할게

0: 널 보면 또 내 가슴이 자꾸만 아려워. 이게 사랑인 건지 미련인 건지 나도 잘 몰라. 가끔은 서러워, 아니야 깊이 외로워. 혼자서만 꿈꾸고 바라는 내가 항상 두려워.
1: 널 사랑한다, 바라본다, 이렇게 난 널 꿈꾼다. 널 그리는 내일을, 내 안에 우리 기억을. 이젠 날 돌아봐 줄래, 내 마음을 들어봐 줄래. 너의 생각이 멈추지 않아 내 안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계속 해볼까요? 이번에는 15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중대 안녕하세요. 이제야 음주풍 참여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저녁에 에어컨 없이 잠을 청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단에 신청해요. 1745님께서는 지금 운동하러 가는 길인데 형중님 너무 반갑습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뜨거운 안녕은 어제 오프닝 곡 어제 첫 곡이었잖아요. 아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지만 이틀 연속 트는 건 좀 자 1745님의 신청곡은 다음에 다시 준비하기로 하고 1735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뭐지? 1745 1735 뭔가 관계가 있나요?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735님께서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이 노래 바닷가에서 잘 듣는 곡이에요 들려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자, 1735님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1573님의 신청곡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단해 그리고 1735님의 신청곡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박진경님께서 어머 여행 스케치에 남준봉님이 건넛 방송국서 라디오 하시는데 중디 노래 나오길래 제가 중디 라디오 듣다가 늦게 온다고 했더니 아 형종이가 중디구나 이러시면서 중디에게 안부를 준봉님은 참고로 봉디라지우 네 저하고 참 친한 제가 좋아하는 형이죠 준봉이 형 1745님께서 아 그럼 혹시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들려주셔도 됩니다. 내일도 들으러 오겠습니다. 형중님. 네. 1745님께서 아까 그 신청해 주신 토이의 뜨거운 안녕 그 못 틀어드린다고 그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신청곡을 재차 도전해 주셨네요. 아 이런 자세 너무 좋습니다. 1745님. 이렇게 신청곡 나올 때까지 꾸준히 신청해 주시는 이 패기, 이 끈기 존경합니다. 1745님의 신청곡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안 들을 수 없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박효진님께서 중디 저는 나훈아님의 공 듣고 싶어요. 첫째는 스키 가고 셋째는 학원 가서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려니 뭔가 허전하네요. 네. 스카 가구구나. 스키 가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아니 이 여름에 스키? 어디로 가면 이 여름에 스키를 탈 수 있지? 그랬는데 스카 가구를 네. 스터디 카페. 아이고 참 요즘에는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단어 줄인 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써야 되고. 네, 효진님. 효진님의 신청곡은 저희가 좀 잘 저장해뒀다가 다른 날 꼭 틀어드릴게요. 네, 허전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조용하니 혼자서 그냥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508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하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예전에 한동안 푹 빠져들었던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그 한 곡만 반복해서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듣고도 오늘 또 듣고 싶네요.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신청합니다. 와, 약간 질투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은 노래라 이거죠?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이 그렇다 이거죠? 질투나지만 굉장히 저도 궁금해진다는. 자,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5085님의 신청곡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들려드릴게요.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에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Your smile is just a care. It's just...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여.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어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었죠. 우리는 꽃을 보면 예쁘다 하고 푸른 나무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고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참 좋다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자주 잊고 살아가죠. 꽃이 피는 걸 보고 감탄을 했다면 그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좋아했다면 그 푸르름이 오래 가도록 오래 남도록 지켜주는 일, 오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해온 이 아름다운 피조물에게 조금 더 미안하고 조금 더 고마워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죠. 신부님께서 어떤 맛난 밥상 차려주실지 잠시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까요? 바다가 부릅니다. 꽃마음 별마음.

네, 첫 곡으로 꽃마음 별마음 바다의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예, 아우 참 곱게 부르는 노래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혹시 그 아름다움을 남기기 위해 꽃바단으로 막 성큼성큼 들어가서 마구마구 밟으면서 찍는 사진 찍는 일은 없으셨나요? 자연을 사랑한다는 건 많이 보고 또 많이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버리고 조금 더 지켜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주제 생태 영성입니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톡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 올려주시면 신부님께서 답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도 다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창근 노래입니다. 나 그대와 함께 살겠네.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네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뭐 왜 그런지 얼굴이 빛나는 것 같고 기뻐 보이고 막 그러네요.
1: 그렇습니까?
0: 예, 최고 정점을 찍던 이 불볕더위 뭐 이제 물러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래도 덥습니다.
1: 네.
0: 예, 비도 뭐 오락가락했고요. 신부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날씨가
0: 네네 그렇죠. 네, 좀 선선하죠.
1: 네, 그래도 좋습니다.
0: 아 그래도 생각보다 더워요. 낮에는 많이 네. 땀이 나요. 신부님 뭐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수녀님께서 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네. 제가 이번에 수녀님 수녀원에서 운영하시는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번역책이 바오로딸 네.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0: 네. 네.
1: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라는 네. 제목의 번역서를 이제 네. 제 이름으로 출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쁜 소식 중에 한 예, 가지 전해드리고
0: 맞아요.
1: 싶었습니다.
0: 8월 뭐 8월 언제쯤이었죠?
1: 8월 20일.
0: 20일 네. 중반 넘어서 네. 하반으로 들어갈 때 예, 이 책이 출간돼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보니까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 이제 이게 문답 형식으로 되는 그런 내용인데 되게 쉽고도 아주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뭐 얼른 보고 싶었어요 저도.
1: 네.
0: 그래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이거 정말 기쁜 일이고 저희 수녀님들도 어머 이 책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1: 네. 저도 뭐 네. 수녀님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네. 책 표지 디자인이라든지 네. 내부의 편집을 우리 바오로 딸 수녀님 및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네. 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0: 네팔과 뭐그 홍수 때문에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요. 이런 의미를 좀더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오늘 주제를 정하신 건가요?
1: 맞습니다. 사실 원고를 준비한 것은 그 네팔 대홍수가 있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오늘 내용과 밀접한 사건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년 9월 1일이 우리 가톨릭에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 피조물 보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날과 이 시기를 지정하신 분은 전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찬미바 당신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하시면서 이 날을 함께 제정하셨는데요. 뭐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얼마 전 8월 26일에 네팔에서 대홍수가 있었지요. 그 히말라야의 빙하와 그리고 암석이 붕괴하면서 엄청난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 지금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1,000명에 확인된 사망자가
0: 넘었어요.
1: 네, 1,000명에 가깝고 4,000명이 넘는 실종자가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어마어마한 숫자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로 인한 히말라야의 그 동토층이 영구 동토층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암석과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큰 피해자가 있었고 또 영상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전부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비롯한 많은 환경학자들이 경고라고 할까요? 전조를 예고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우리 지구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바로 생태 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하면서 생태 영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그래서 단순한 환경 보호라는 차원과 또 방금 말씀하신 생태 영성과는 뭔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 생태 영성이란 단순히 어떤 자연 보호 활동 또는 환경 보호에 관한 그런 의식을 넘어서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 관계성을 회복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 게다가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는 어떤 윤리적 차원을 함께 성찰하고 신앙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태 영성의 기초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알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수 없으며 피조물인 인간 역시 자연을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 영성의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 참 너무나 지금 오늘따라 마음에 딱 와닿는데요.
1: 네.
0: 이게 잘안 되다 보니 세상이 다 난리잖아요.
1: 네.
0: 지진에다가 홍수도 여기저기에 정말 대단한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드 소서에서는 통합 생태론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통합 생태론 어떤 것일까요?
1: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개념에는 통합 생태론이 있습니다. 통합 생태론이란 자연 환경의 파괴가 인간 사회 전체 위기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나 산골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대도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 무절제한 소비로 온갖 쓰레기들을 양산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고 위험에 처하는 대상은 그렇게 탄소 배출이나 쓰레기 배출을 하지 않은 오히려 현저히 적게 한 가난한 산골이나 섬나라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얼마 전에 있었던

0: 네팔 대홍수가 네네, 여기에 네. 정확히 해당합니다.
1: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0: 그렇죠.
1: 그래요. 빙하가 녹는 건 정말 그 기후 위기가 거기에서부터. 네.
0: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환경의 파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연이 오염되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1: 네.
0: 자연 환경의 파괴는 인간 사회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생태론의 중요한
1: 네.
0: 의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에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찬미받으소서 49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1: 네.
0: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또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는 사회 경제 문제로 따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 이해가 통합생태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1: 네.
0: 할 수 있겠습니다.
1: 와, 이렇게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 뭐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예. 참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무엇들 쓰고 막 그냥 마구 버리는 것들 아니면 지금도 사실은 이 머리 위에서 에어컨이 지금 쏘여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더우면 점점점 온도를 낮추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소비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조금 후에 이 에어컨도 꺼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괜히 그런 생각이 네. 들었네요. 왜냐하면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0: 네.
1: 네. 잠시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의 파괴와 또 인간 사회의 불의 또 불평 등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또 이게 연결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 보호 관점에서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한다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 환경을 물려줍시다 혹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도의 이제 구호로 이해할 수 있고 겠는데요.
1: 네.
0: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생태론은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1: 네.
0: 인간 사회의 불평등까지도 해소하는 길이자 가난한 이들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또 한번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교황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 해보겠는데요. 찬미받으소서 139항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 네.
0: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가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의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점
1: 네.
0: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누리는 사람들이 버린 것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찌꺼기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또 살게 되더라고요. 보면
0: 그, 네.
1: 가난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
0: 네.
1: 와 그게 하나의 섬처럼 쌓여 있어요. 그걸 보고 기가 막히는구나. 여기에 일조를 한 게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반성을 했었는데요. 예, 이 산업화 이후에 오염물질의 배출 또 대량 생산으로 인한 대량 소비 정말 우리 환경을 위험하게 초래를 하죠. 그 위기를 프란치스 교황님은 이 생태적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0: 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 질책을 하십니다.
1: 네.
0: 인간이 창조주 하느님 위치까지 올라서서 자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착취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생태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을
1: 네.
0: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명을 다스려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두 단어

0: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상을 지배하여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이 구절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착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만드는 네.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구절이 자연에 대한 어떤 도구적인 지배 혹은 착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피조물을 돌보고 지키고 가꾸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인간이 피조물과 동반자이자 충실한 관리자로서의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 예, 아 정말 오늘 참 딱 맞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과 티벳 홍수 사고를 보면서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이어서 이제 얘기를 나누어 가겠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노래 듣고 와서 예,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로 노래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생태 영성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를 좀 볼까요? 제법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기다리셨겠는데요. 홀로 남은 곰님, 예, 안 그래도 교황님 기도 지향이 수자원 보호예요. 지구가 아파해요. 더 이상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요. 네, 아유, 이렇게 포스터까지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네, 이거 맞아요. 9월의 교황님 기도 지향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이 신부님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하하대사님 거 한번 신부님 읽어봐 주세요.
1: 네, 네. 하하대사님께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당진은 오전은 흐리고 오후에는 조금씩 맑아지고 있어요. 내일은 당진에서 충남 도민체육대회 전야제가 있어요. 날씨가 좋겠지요. 어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제초작업을 하기가 0...점점점 생태영성 기대됩니다. 하고 써주시면서 이어서 저는 찬미바드소서에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군요. 155항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이며 우리의 공동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조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몸을 받아들이며 돌보고 그 의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0: 네. 핵심적인 네 조항을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참 대단하십니다. 하하대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임유리님께서 덜 버리고 덜 쓰고 제로 웨이스트 실천 중요. 아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심어놔도 그래도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젠님께서 신부님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출간 축하드려요. 바오로 딸 유튜브에서도 살짝 접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예비자 교리 듣는 지인에게 선물해 주려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신부님 어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좋을 것 같죠?
1: 네.
0: 네, 저도 읽어봤는데 어머 지인 예비자 교리 분에게 너무 좋고요. 신자들이 또 세례받으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재미나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호감이 가는 책입니다. 네. 작은 로사님, 수녀님 신부님 엄마네 왔다가 깜짝 놀라 라디오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주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티벳과 여러 가지 네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더 정말 체감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마음 열어놓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나 이진희님 출석합니다 하셨네요. 신부님 잘 아시는 분이죠?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037님 네 신부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2037님 모처럼 빛님이 내리지 않은 상쾌한 수요일이었네요. 지금은 눈부신 햇살이 방긋방긋 웃으며 무더위의 햇살보다는 정겹게 느껴져요. 오늘 일주일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영혼의 양식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차려주시는 기도밥상 마음이 살찌게 잘 먹을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 이렇게 참 찰떡같이 또 말씀하시는
1: 감사합니다.
0: 늘 충실하신 분이시죠. 와, 경산 해피맘님 경산 여긴 소나기 내리고 있어요. 신부님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미안해 지구야 하셨어요.
1: 네. 아, 그런데 정말. 저도 저 오늘 사실 실제 오늘 저 여기 방송하러 나오면서 제 현관에 제 이렇게 쓰레기통이 제 방에 있는데
0: 네.
1: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배출한 쓰레기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쩜 저도 미안해지고요라는 마음을 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 잘 소비를 절제할 줄 아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도요 뭘 하나 사면 너무 과대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왜 꼭 이래야 되는가 싶은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서 좀 반성도 좀 우리가 만드는 분도 반성, 사는 분들도 반성. 아, 예. 예, 이제는 또 이제 본질로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별빛 안젤라님 건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시간 나면 읽어드릴게요. 시민님,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요, 하느님 창조의 거룩함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역시 생태 영성과 연관지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신자분들에게 환경 보호를 이야기할 때 꼭 성사와 연관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는 성사가 있지요. 그중에서도 뭐 칠성사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사에서 잊어서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그 표징을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0: 네.
1: 하느님의 은총 사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네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사인데요.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 세례 성사에 물 네. 혹은 성체 성사에 빵과 포도주 그리고 견진 성사에 기름 이러한 실제적인 이 피조물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자연물이
0: 네.
1: 바로 우리 성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만나는 커다란 성사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저도 등산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0: 네.
1: 그 특히 지리산 같은 데서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조망하면 그 산맥들이
0: 네, 네,
1: 그 물결처럼 물결치듯이
0: 네. 너무 멋있죠.
1: 저는 그때 그런 자연을 볼 때마다 압도되는 경외심.
0: 네.
1: 저는 그러한 경관을 볼 때마다 하느님의 창조에 대해 놀라게 되고 하느님 창조의 신비 그리고
0: 네.
1: 하느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일종의 그 산의 경관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가시적 표징,
0: 네.
1: 곧 성사가
0: 네.
1: 될 수 있다는
0: 네.
1: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 자체가 성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0: 네네.
1: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가 이루어진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느님 신비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태 영성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영성적 차원, 자연이 성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앙의
0: 맞습니다.
1: 차원으로까지
0: 예,
1: 함께 그래서, 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자연을 보고 달과 별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생태적 회개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회심과 회개의 어감이 좀 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겠죠.
1: 그 찬미받으소서 아, 맞습니다. 찬미받으소서에서 교황님께서는 생태적 회개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는 번역에 따라서 생태적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생태적 회심이란 어떤 머릿속 생각 혹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온전히 회심, 돌리는 것, 변화시킨다는
0: 네, 네, 네,
1: 것을
0: 네.
1: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평범한 구성원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연을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연 파괴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
0: 네.
1: 그리고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소비를 줄이고 절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생각을 바꾸고
0: 네.
1: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0: 네.
1: 바로 생태적 회심 마음을 돌리는 것 바꾸는 것의 중요한
0: 네.
1: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조금 전에 신부님이 나오시다가 쓰레기통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느 날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제 방에 쓰레기통을 저는 이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비닐 종류와 뭐 아니면 종이 종류 아니면 그냥 일반 종량제를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방에서도.
1: 네.
0: 근데 어머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닐 종류가 많이 쌓이지? 이게 문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줄여야지. 네. 근데 뭘 사면 다 매일 이렇게 비닐에 다 쌓여서 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다못해 노션 하나를 사도 너무 필요 없이 그런 플라스틱도 얇은 그냥 별 저기 유명한 하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너무 거칠에가 그런 뭐 병에 담겨져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꼭 이래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들죠.
1: 네. 네.
0: 아, 여기 문자 하나 또 볼게요. 네,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시부님 어제 6시 시사 프로 김준일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도 머지않아 큰 재앙이 온다고 해서 무서웠어요. 인간이 환경 파괴가 이런 결과로 나오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1: 그러니까요. 적지 네. 않은 환경학자들도 이미 늦었습니다라는 네. 사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환경학자들도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우리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이런 위기에 대한 의식 그리고 네. 실천의 변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뭔가를 합심해서 정말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혜정 디오니시아님께서 예, 제가 쉬엄쉬엄 보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공룡 특집이 나와서 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사냥하고 먹기에 바빴던 것 같은 공룡이 멸종되기까지 1억 5천만 년을 버텼는데 그 잘난 척하는 인간은 몇천 년 만에 지구를 다 망가뜨렸네.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이 맞을까? 그래서인지 찬미바드 소서는 더욱더 귀하고 귀한 말씀 같습니다. 역시 교황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같아 확실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이 말이 참 마음을 뜨끔하게 하네요. 몇천 년 만에 지구를 우리는 망가뜨렸네. 정말 똑똑한 게 맞을까? 헛똑똑이들만 모여서 지금 살고 있네요. 이 지구에서. 모든 것을 정말 딛고 일어서는 경제적인 발전 뭐 별게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는 탄소 배출 어마어마하죠. 아 생각할수록 신부님 정말 아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도하면서 뭔가를 정말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도 정말 생각하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네요. 0624님 신부님 책 출간 축하드려요. 기회가 된다면 일본 가톨릭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하셨네요.
1: 네 제가 책 소개가 좀 부족했는데 제가 번역한 책이 일본 예수회 신부님께서 이제 쓰신 네. 책인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일본 가톨릭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신부님 뭐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니까 예, 예.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1: 네.
0: 예, 오늘 말씀 간단히 마무리해 주세요.
1: 네. 오늘 이야기한 생태영성. 이 생태영성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소비를

0: 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재활용과 같은 일상적인 노력도 함께 기억해 봅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생태 영성에 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 정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요즘처럼 정말 실감나고 체감되는 그런 주제라서 모든 분들이 한숨을 내쉬면서도 또 이거 꼭 귀담아 들었지 싶습니다.
0: 네.
1: 예, 다음 주제 뭘까요?
0: 네, 다음 주가 9월 9일 제가 기도밥상 9월 9일에 오는데요. 이날이 네. 저희 제가 속한 서울대교구의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울대교구의 설립과 한국천주교회사라는 주제로 함께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대단한 또 날이네요. 네, 기대를 잔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애청해 주신 우리 오설길 가족님께 인사 좀 나눠주세요.
0: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만난 영혼의 음식 배불리 신부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도 우리는 꽃을 바라보고 나무 그늘에서 땀도 닦고 바닷가에서 망망 대해를 향해 하는 꿈을 꿀지도 모르죠. 이 아름다움을 내일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마무리할게요. 꽃곡 예, 김시연의 아름답다고 말하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공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름도 배경도 없이 단지 익명의 3인칭 복수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지나치기 쉽지만 오늘 복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익명의 사람들은 먼저 열병으로 안식일에 회당조차 가지 못하던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마친 이 익명의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까지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과 마귀 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 사업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묘사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활동이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시자 복음에는 군중이라는 또 다른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을을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청을 거절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익명이지만 자신들만을 위해 예수님을 소유하려 했던 군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예수님을 청했던 이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 전체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 역시 한 사람의 익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익명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군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청한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됩시다.

연중제 2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유난히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귀찮고 괜히 다른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싶어지는데요.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뇌는 피곤하고 지칠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능부터 줄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해되던 말에도 괜히 서운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들어 유난히 사람에게 무심해졌다면 내가 지금 많이 지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지키는 일도 결국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니까요. 조금 지친 것 같다면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충분히 쉬어가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아, 내가 왜 요즘에 이야기를 못 듣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신부들도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해요. 자는 게 참 중요하고 사제관이 참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참 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사실 사제관이 너무 그 형편없이 힘든 곳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구사제로 살기에는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충분히 쉬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적어도 집안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되는 게 교구사제의 어떤 사제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고 잘 못 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기도 좀 어렵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 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되게 많은 경우는 그게 내가 충분히 쉬고 있지 못할 때 정서적으로 내가 너무나 지쳤을 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진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내 몸이 내 마음이 조금 쉬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별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거슬리고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일인데도 괜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내 성격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보다 먼저 나 지금 좀 지쳤나 하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쉬고 나면 어제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도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9월 2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쇼네 이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4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제게 유독 질투가 심한 친구 때문에 요즘 마음이 참 피곤합니다. 20대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에 왜 그랬냐고 따지기라도 했는데 마흔을 앞두고 보니 그런 감정 소모조차 이제는 그냥 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친구 A는 제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티가 나서 다른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당장 거리를 두라고 했지만 저는 친구 A도 나름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싶어 그냥 넘어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크게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됐고 그 뒤로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친구 A는 계속 저를 떠보는 듯한 연락을 해옵니다. 남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면 차라리 연락을 안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제 근황을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는지 그 음흉한 태도가 사람을 정말 질리게 만듭니다. 한마디 따끔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애초에 어떤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이런 질투 많고 음흉한 친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질투 많고 음흉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길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시기 질투인가? 아니면 저 친구가 뭔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를 드러나게 이야기하는 걸까? 제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통은 나와 관련돼서 뭔가 그냥 시기 질투가 있거나 아니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쓰는 친구가 지금은 확 떠오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사연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정도라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곤해 하신다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질투였을까? 열등감이나 경쟁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뢰는 많이 깨졌고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의 마음이 분명히 피곤해졌다는 것이죠. 20대 때는 왜 행동했는지 따져 묻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아, 너는 이런 마음이었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고 그것을 맞춰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도 조금 없고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게 꼭 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된 게 우리가 나이의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한마디 따끔하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인정하거나 또 사연자님의 마음을 이해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너무 큰 에너지를 쓰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아니까 오히려 다시 변명과 다툼이 시작되면서

것만 답하는 것을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끝까지 알아내려고 하기보다 그 관계 때문에 흔들린 내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 우리가 서로 맞닿게 되면 그때 오해라든지 그 감정을 또 알 수 있는 때가 오기도 하니까요.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잉걸 마리 군델센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748님, 신부님 아침에 시장 보고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식구들 먹을 반찬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하네요. 무얼 해주면 좋을까요? 저녁엔 언제나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켜고 옛날 노래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떠오르는 첫 번째 반찬은 고기 반찬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고기 반찬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사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해져 있겠죠. 누구는 생선을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사실 답은 내 마음 안에, 내 기억 속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랜만에 그렇게 손주들이 놀러 오니까 또 주말에 시끌벅적하지만 또 기쁜 주말이 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25님,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 다녀왔는데 솔직히 병원이 영 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너무 아파서 가게 됐는데 웬걸 주사 맞으니까 통증이 많이 가라앉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빨리 갈걸. 우리가 병원 가는 게 참 싫죠. 뭔가 그 진료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뭔가 우리 기억 속에는 참 좋지 않은 게 병원이긴 한데, 우리가 병원이랑 친해졌을 때 우리 삶이 더 쾌적해지고 더 조금은 덜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플 때는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또 사실 의사라는 존재들은 전문가니까요. 우리가 또 전문가를 잘 만나서 또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6842님, 소위 말하는 노총각인데요. 40대 될 때까지 결혼에 별 생각이 없다가 뒤늦게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선도 보고 했는데 영 끌리지가 않아서 그냥 혼자 살기로 했네요.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바빠서 예전처럼 같이 놀긴 어렵지만 혼자 여유롭게 사는 이 인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네요. 신청곡이 된다면 이문세의 솔로 예찬 부탁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정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를 텐데요.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사실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자라온 거는 가정의 어떤 따뜻함이라고 할까? 부모님의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 그 가정이 조금 깨져 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에 가정이라는 게 조금은 화목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은 또 그게 내가 지향점으로 가질 수 없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젠 하나의 가정의 어떤 지향점이라기보다 그 수많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함께 이 세상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솔로 예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땐 현명하게 다투고 잘 화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안 싸우기만을 바랄 때 관계는 잘 고장이 난다. 김이나의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 중에서.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오셨습니다. 네, 김이나 너무나 유명한 작사가죠. 김이나가 작사한 노래 가운데에는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조용필의 걷고 싶다,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마음을 담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에서도 그녀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데요. 오늘 소개한 구절은 좋은 관계를 다툼이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죠. 관계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피하다 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안에서 쌓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면서 다시 화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맞춰나가는 길인 것 같아요. 관계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더라도 서로를 놓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의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이크의 골든 하우 듣고 올게요.

제이크의 골든아워, 린 시간을 거슬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4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사촌동생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21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일에 치이면서 많이 지쳤는지 결국 휴학까지 했더라고요. 어쩌다 만나거나 연락해보면 예전 같은 활기가 없고 어딘가 기운이 쭉 빠진 모습이라 보고 있는 저까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사촌동생이랑 어릴 때부터 엄청 붙어 지낸 사이는 아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가끔 얼굴 보는 정도의 사이인데요. 그렇다 보니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조언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냥 제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부담스럽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마음의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 이 방황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인가 싶기도 하고 기도 말고 뭘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사촌 동생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21살도 아니고 더 나이가 들어서 휴학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다른 분들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조금 떠오르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촌 형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사촌 형이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커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준 게 계속 기억에 좀 남아요. 저도 사실 뭐 친척들과 자주 만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득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진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예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의 청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적당한 대학교 나와서 적당한 회사 가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더욱더 그 삶이 되게 평범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또 누구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누구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무언가 돈을 모아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조금 밖에서 보면 방황인 것처럼 보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실패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크게 해줄 필요도 없고 다만 나의 존재로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데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분명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아주 가끔씩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나도 또한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가끔 안부를 묻고 시간이 괜찮으면 또 밥이나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 무언가 더 고민을 물어보기보다는 고민을 생겼을 때 나에게 또 응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순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어떤 큰 것들이 아니라 시간 날 때 안부를 물어보고 또 부담 없이 밥 한 끼를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하느님의 냄새를, 하느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연적인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관계는 필연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서둘러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기보다 그가 쉬어가는 동안 잠시 함께 머물러주는 일에 더 가까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유열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그대에게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9월 한 달을 순교자 성월로 보냅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 선조들의 삶과 영성을 돌아보고 배우는 시간이죠. 박해시대 때는 사제를 만나서 성사를 드리는 게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사제를 만나지 못하고 선종한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 신앙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교자 성월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띄워드렸어요. 그렇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월에 가족 행사나 어떤 이벤트들이 9월에 많이 있어서 순교자 성월이라는 걸좀 입고 기분 좋게 어떤 생일 잔치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천주교인이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함께 들으니까 그래 순교자 성원이라는 걸꼭 기억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런 분위기 나도록 음악들도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은 좀 순교자 성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죠. 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마음 깃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한국 가톨릭 청령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듣고요. 위드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들려드립니다.

0: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천주교는 1784년 이승훈이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와 관련된 문물을 들여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비신자들께서 빠지지 않고 받는 교육 내용 중 하나일 겁니다.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외국 선교사의 파견으로 가톨릭이 전파되고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가톨릭의 핵심에 접근한 것이죠. 외교 사절로 중국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갈 형편이 되었던 이승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다산 정약용의 집안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승훈 베드로의 부인이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네 형제의 누이였으므로 이들은 천남매부지간이 됩니다. 이 당시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은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을 당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었기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가족 중심으로 전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승훈에게 중국에 가서 천주교와 관련된 책을 가져오도록 부탁한 인물은 정씨 형제의 맏형 정약현의 처남 이벽이었습니다. 이벽의 비극적인 죽음과 정씨 형제들의 갈라진 신앙의 길을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민심서와 방대한 저술 여유당 전설을 남긴 다산 정약용의 편지를 읽어본 감상을 말씀드리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유당은 다산 정약용의 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읍 능내리에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과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하느님의 구원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세상 사는 도리와 선비로서 군자가 갖추어야 할 품격과 덕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으로 내려간 때가 그의 나이 40살이었는데 새벽부터 의관을 갖추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의 책을 집필하는 틈틈이 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이 편지들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이름으로 박성무 편역으로 2025년 친근하고도 쉽게 재탄생했죠. 원래는 197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던 책을 더 다듬어서 낸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라고 당부하며 부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염려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오직 열심히 독서하는 일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어깨가 저려서 다 쓰지 못하고 이만 줄인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공부, 말조심, 근검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저작을 아들들이 후세에 전하기를 기대하는 희망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배지에서의 처지를 나는 천지간에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서 있는지라 마음 붙여 살아갈 것이라고는 글과 붓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이를 매개로 고관 대작들과 접촉해 아버지의 유배를 풀어드릴까 궁리하던 큰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편지 또한 다산의 울고 든 면모를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가 오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여유당으로 돌아와 비교적 편안한 말년을 보내다가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혼식 당일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매우 극적입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사제중 창단 위로의 노래였어요.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네, 김순진 요하나 선생님은 이 시간에 항상 편지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편지 얘기였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공부, 말조심, 근검을 강조하고 있다. 여느 부모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되게 저는 정약용 선생님 멀고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는데 자녀들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부해라, 말조심해라, 그리고 아껴 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문자메시지 좀 살펴볼게요. 2848님이 출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며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딸 덕에 같이 뒤척였더니요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와, 이렇게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데 또 따님이 늦게 주무셔가지고 많이 못 주무셨겠어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셔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 신청해 주셨네요. 아, 요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278님은요. 참미예수님, 9월의 첫째 날이네요. 수능 보는 전국의 손주들 위해서 응원하고 싶어요. 너의 존재가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수험생들 엄청 노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들 응원하시면서 보내주신 너의 존재가도 들려드릴게요. 자,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호주사의 꽃. 7278님께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모란과 에스텔이 함께한 너의 존재가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노주사의 꽃 그리고 모란과 에스텔이 함께한 너의 존재가 였어요. 네, 이번에는 또 우리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테오도타가 있습니다. 테오도타는 니케아 지역의 귀족 부인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세 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며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아주 경건하게 생활한 성녀인데요. 테오도타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고발했고요. 결국 세 아들과 함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안토니노, 성 갈리스토 등 26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PAM의 저는 민나이다 듣고 올게요.

JFM 저는 민나이다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해진 거죠. 그런 예수님만의 공평한 사랑법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 마음 안에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은 노비스 꿈 내가 보내니 띄워드려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내가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3일 목요일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이문동 분당 부주임 최영진 그레고리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복된 그레고리오는 베드로 좌에 올라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 사랑의 신비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이 미사는 성 데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백성을 자비로이 돌보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니 복된 그레고리오 교황의 전구를 들으시고 교회의 목자들에게 지혜의 성령을 내리시어 그들이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고 거룩해지도록 이끌며 자라나는 그 양들을 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1: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0: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라 하네.
1: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0: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1: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0: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기쁜 대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채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1: 참 예수님.
0: 참 예수님.
1: 네, 오늘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기념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우리 서방교회에서 대자 호칭이 붙은 네 분의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교황님으로는 그레고리오 교황님과 레오 교황님 있고요. 우리 목자들 중에 우리 바실리오 성인과 또 예, 알베르토 성인이 이렇게 대자 호칭을 붙여서 예,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단순히 그냥 업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원래 로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행정관, 이렇게 관리직 역할을 해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활동했던 활동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상에 좀 뭐랄까요, 덧없음을 느끼고 나서 수도 생활을 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수도원으로 개조해서 안드레아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살게 되었고,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수도자들의 규칙서라든지 혹은 어떤 수도회라는 개념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회에 이렇게 속해 있었다, 어떤 회의 수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베네딕토 수도 계열의 규칙서들, 아직 베네딕토 수도 규칙들을 많이 따랐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베네딕토 회 수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수도자로 열심히 살면서 자신이 행정가였을 때, 관리직을 했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전임 교황님께서 그를 고위직으로, 교회 고위직으로 불러올리시면서 나중에는 훗날에 그레고리오 교황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십니다. 교황님이 되셔서도 교회에 많이 이제 혼란이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전염병이 돌기도 했고 교회 내 이제 교계 제도라든지 혹은 전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립을 통해서 신자들이 더 하느님께 잘 다가가고 목자로서의 역할, 행정 관리직의 그 톡톡한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를 바로잡아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거의 최초라고 하기, 최초라고 딱 이름 짓기는 어렵지만 예, 그레고리오 전례서라고 부르는 예, 전례서가 있었고, 하도 그런 전래나 음악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그레고리오 성가의 후대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 직접 뭐 정리하시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훗날 사람들이 그레고리오 교황의 업적을 기리면서 성가 이름에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제 선교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잉글랜드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노 주교. 오늘날은 캔터베리가 이제 성공의 주교님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셨던 분도 우리 그레고리오 교황님이셨습니다. 또 전염병 시대였을 때 사람들을 많이 신자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셨는데 그때 있었던 기적 체험이 오늘날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오늘날 이제 천사들의 성이라고 불리는 산타 안젤로 하드리아노의 묘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미카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칼집에 도로 꽂는 환시를 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집을 도로 꽂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세 이제 탈출기 여정 때 이집트에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시켜서 재앙을 떨칠 때 재앙을 이렇게 뿌릴 때 하느님께서 칼집을 도로 꽂아라라고 하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이후로 전염병이 싹 사라졌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롬바르드족이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북부 세력이죠. 북부 세력의 로마 제국이나 이런 데 침략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침략을 잘 막아내시고 싸워서 이겨내신 건 아니고 외교적으로 잘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셨던 아주 감사한 성인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교황님의 저서 중에 사목규칙, 사목규정 이렇게 번역되는 책을 성직자들이 많이 보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교황님 시대 때만 해도 500년대 후반, 6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적으셨던 사목 규정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필요한 만큼 정말 좋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이었어요. 우리 교황님의 첫 번째 형이었던 베드로가 불리움 받았던 장면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높은 직에 올라가는 것이 싫어서 수도에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또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꺼려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셨지만 그 자리에 가셔서 마치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억지로라도 세워놓으면 잘하는 것 같이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도 그러셨다고 해요. 정말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서가 아니라 신자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황님의 그 쇄신 정책 때문에 쇄신 행정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오늘의 교회로 계속해서 다시 쇄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그레고리오 성인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쇄신되어 나가고 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될 수 있기를 미사 중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주님, 성자의 희생 제사로 온 세상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 저희를 굽어 보시어 복된 그레고리오 교황을 기리며 바치는 이 제사가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0: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0: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1: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있는 빵이신 그리스도의 성체로 저희의 힘을 북돋아 주시니 복된 그레고리오를 기리는 저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0: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깊은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는요, 스스로 방랑자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크눌프의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작중 크눌프는 하느님이 너는 왜 판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묻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하느님은 모든 인류가 판사인 세상보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곡 이소리가 부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아, 참 재밌는 얘기네요. 하느님은 예, 너는 왜 판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는 묻지 않으실 거라고 예, 우리를 또 심판을 내리고 우리에 대해 판단하시는 거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겠죠. 옳은 행동만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못하지 않을까. 늘 항상 옳은 선택만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느님께서는 더 바라시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선택만을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요. 예, 참 재미있는 또 여는 말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또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어떤 미담이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주비루스의 잊지 않으리 듣고요. 이어서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한 온땅 위의 노래가 이어드립니다.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님은요, 지금도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그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데 이어서요, 또 다른 제자인 조셉 볼이 남수단 최초의 신경과 전문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9명의 제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 연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를 떠났을 때만 해도 남수단은 오랜 내전의 영향으로 학교와 병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성당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포가 부른 묵상 들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추모하며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때도 참 감동이고 그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지만 들을수록 더 감동인 것 같아요. 또 들어도 또 감동을 받는 지겹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 이태석 신부님의 정말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이 나라를 뭔가 바꾸는 것 같은 남수단이라는 곳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네, 방송 토크로 스텔라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현 비비나 오늘 중요한 구모입니다. 그래서 구모 9월 모의고사란 뜻이겠죠. 눈물 흘릴 일이 많았던 다현 비비나 꼭 오늘 실력만큼보다 조금 더 잘 보길 귀여우시다. 기도드립니다. 부모로서 못해준 게 많고 상처 준 게 많아서 도시락 싸면서 짜네요. 지혜와 또 담대한 마음 시험기간 동안 함께해서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수험생들 보면 저는 사실 고3 때 막 그렇게 나는 너무 힘들어 막 너무 불쌍해 내가 이런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그냥 다 같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3이면 진짜 어린아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수능이라는 정말 큰 어떤 인생의 큰 이벤트를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있을지 그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대견한 느낌입니다. 다현 비비나 시험 잘 보세요.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선물로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어여쁜 세실리아님은 순교자성을 맞아서 진목정 순교성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하늘바라기의 노래 신청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도 정말 성지순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진목정 성지가 어딘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더니 진목정 성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성지네요. 어머 너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나 봐요. 내려다보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가보고 싶다. 저도 또 경주 여행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꼭 가야겠다는 지금 저장해놓고 있어요. 진목정 성지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릴게요. 그럼 스텔라님과 다현 비비나에게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어여쁜 세실리아님께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두 곡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한덕훈 신부의 힘을 내라 이어서 하늘바라기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가 있습니다. 로마의 부유하고 신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법학 등을 공부한 후에 로마 시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랫동안 꿈꿔온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훗날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교황이셨대요. 그리고 교회 법령과 전례, 성가를 개정하는 큰 공로를 세웠는데요. 이때 정리한 교회의 성가를 이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바실리사, 성녀 세라피아 등 2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일 맞으신 분들께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사연과 함께 신청곡 소개도 해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곳 우물

정 1053이에요. 샵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레고리안 성가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킹스 싱어즈가 부르는 버전으로요. 파테르노스테를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아버지까지 띄워드립니다.

네, 킹스 싱어즈의 버전으로 파테르 노스테를 들었고요. 이어서 인호주사 아버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썼음에도 잡지 못했던 고기들을 낫게 해주시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더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부르신다는 점에서 그분의 큰 사랑을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복음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빈 그물을 싣던 베드로를 서로 대조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새 일을 하여 피곤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배를 빌려달라는 예수님의 청에 자신의 배를 내어줍니다. 배에서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로서 오랜 경험을 지닌 베드로에게 낮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온종일 비어져 있던 그물은 가득 찼고, 비어져 있던 배 역시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자신이 체험한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낮추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낚는 어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는 마침내 배와 그물과 그 많은 물고기들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의 흐름은 한결같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비웁니다. 배를 내어주었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몰린 군중들과 함께 있었고, 그물을 채워주셨고, 비어있던 두 배를 가득 채워줍니다. 비워야만 새로이 채울 수 있다라는 이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으로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1: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라디오에도 우리만의 호출 부호가 있습니다. HLQP 알고 계셨나요? 9월 3일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1947년 9월 3일 우리나라는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고유한 호출부호 HL을 배정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방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싣고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만의 부호 HLQP 오늘도 제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지고 있나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정재욱 들리나요? 이 노래로 9월 3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수많은 전파 중에서 이건 어디 거다 딱 정해진 게 있다니까 이 호출 부호가 더 재밌게 들리지 않나요? 사람들도 좀 재밌죠. 사람들도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말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고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은 가족이다. 저 사람은 누구다 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만의 목소리, 표정, 습관처럼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오늘도 나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해 봅니다.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또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힘차게 외쳐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9월에 초대 손님 있습니다. 오늘이 방송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복디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보기들에게 더 좋은 소리로 닿을 수 있도록 뒤에서 정말 열심히 애써주시는 기술 감독님을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모셨습니다. 우! CBBC 라디오 기술팀 이재한 기술감독님 모셔서 직업 이야기, 방송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서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끼는 날씨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북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도 확실히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지역, 비가 내리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보통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하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특히 맛있는 것도 많고 말이죠. 우리 보기들은 올 가을에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행 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같이 가는 파트너,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누구랑 같이 가든 여행이면 무조건 땡큐, 무조건 오케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행지에 가서 무엇을 먹고 오는지도 너무 중요하고 말이죠. 자, 청취자분들, 보기분들이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백예린 Rest,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습니다. 바로 등산복. 여행 당일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대충 등산복 느낌이 나게 입고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록달록 아주 제대로 된 등산복에 두건까지 쓰고 등산 스틱까지 챙겨온 거죠. 서로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빵 터졌습니다. 아, 여행지로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깨르르르르 배가 아프도록 웃으며 시작한 여행.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재미나고 또 기억에 오래 남지 않나요? 사실 여행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어딜 갔는지보다도

이벤트에 진심인 사람들 있죠? 여행을 하더라도 가서 뭘 하고 놀 건지, 드레스 코드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거기 가서 먹어야 할 음식까지 진짜 진심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까지 해? 싶다가도 사실 그런 친구들 덕분에 사진 한 장, 에피소드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보기들은 여행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가는 사람? 아니면 휴식? 먹을 거? 체험? 사진? 여행 갈 때 나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샵 1053으로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남겨주세요.

CBBS 라디오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두 곡, 버즈의 Funny Rock, 럼블피쉬의 Smile Again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은 과연 여행 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5911님, 저요. 이벤트의 진심인 사람, 저예요. 다들 처음에는 쟤 또 저런다 그러는데 확실히 다들 엄청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요. 사진이며 드레스 코드며 제가 다 정해주는 편. 너무 좋다. 나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더 추억 쌓을 수 있잖아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822님. 조금 까탈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저는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베개 커버를 챙겨서 다니는데요. 위에만 덮을 수 있게 나온 것이 있어서 가족들 거 챙겨가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쵸. 확실히 그 우리 얼굴에 뾰루지나고 막 이러면은 싫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 그런 베개 커버 찝찝해서나요. 그래서 저도 베개 커버 일회용으로 부직포처럼 되어 있는 시트를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그거 쓰고 또 거기서 여행지에서 버리고 오면 딱 좋더라고요. 1245님, 작은 아이가 여행만 가면 아파서 진짜 비상약을 많이 챙겨 다녀요. 좀 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딱 학교 들어가고서부터는 덜 아프긴 하더라고요. 와,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죠? 우리 작은 아이 여행만 가면 아파. 그런 분들 계셔요. 쉬기만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쉬는 날 쉬기만 하면은 아파져. 일할 때는 모르게 막 열심히 일하는데 딱 쉬는 날 되면은 아프니까 억울하잖아요.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자, 1236님. 저는 요즘 여행을 생각하면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온전히 부모님을 위한 여행을 간 적이 없거든요. 예쁜 거, 맛있는 거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그런 엄마 사진을 찍어주시는 걸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올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가야겠네요. 라고. 하, 부모님이랑 하는 여행, 그쵸, 좋죠. 저도 작년 추석이었나? 아니면 올 설날이었나? 부모님이랑 같이 일본 여행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힘이 드시긴 해요. 확실히 나이가 조금 덜 드셨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걷는 것도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기는 하지만 피로감을 더 느끼시는 거는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을 때 꼭 그 여행 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아, 추억을 부모님과 함께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기들이 여행 이야기 한번 나눠주셨는데요.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 자, 오늘 사연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바로 1236님. 오! 엄마 부모님 모시고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갔다 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1236님께 선물 드리면서 스피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카라의 허니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서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보기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볼게요. 5286님, 요즘 자꾸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오늘만큼은 피곤해 라는 말 안 해보겠습니다. 복디도 반성해야 돼요. 복디도 가끔 아 피곤해 이걸 말버릇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곤해지는 느낌, 더 피곤해지는 느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아 오늘 힘이 난다. 체면을 걸어보는 거죠. 아 오늘 아 너무 신나는데 아 오늘 체력 완전 충전됐어 라고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보세요. 자, 6913님,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오늘은 하나씩만 하려고 합니다. 출근해서 애들 걱정하지 않기, 퇴근하면서 일 걱정하지 않기. 아, 우리 이렇게 걱정할 것이 산더미 쌓여있는 6913님은 누가 챙기나?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서 애들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면서 일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부터 합시다. 아,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내 자신아, 오늘도 고생한다, 토닥토닥. 나부터 생각하자고요. 8452님,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복디처럼 9시부터는 휴대폰을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일단은 딱 오늘 하루만이요. 복디처럼이라는 말에 되게 찔리네요. 복디는 실패. 핸드폰은 어떻게 나요? 하지만 8452님의 눈과 정신 건강을 위해 오늘 딱 하루는 휴대폰 디톡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볼 거고 오늘의 지니도 뽑아볼 거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에일리 보여줄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8175님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자석을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 쓴 쿠폰이며 또 오래된 메모며 왜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 떼고 나면 냉장고 새로 산 기분 나라! 이 자석 같은 거 냉장고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래서 복디는 그냥 대문에다 붙여요. 자석 같은 거 그리고 다 쓴 쿠폰 한번 체크해서 또 뭐 받을 거 없는지 체크해 보시면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화이팅입니다. 또 5718님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려고요. 운동할 시간은 없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습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죠. 안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우리 많이 걷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걷기 걸음수를 좀 채워보는 건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을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오늘 꼭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의 외침이 조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지인이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인이는요. 8175님 냉장고 싹 다 한번 정리해보겠다라고 다짐해주신 817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현철 왜 그래?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8: 펄!
9: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아우,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일단 라디오를 켜보려잖아. 행복을 여는 아침을 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라디오를 키면은요, 행복을 여는 아침을 키면은요,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여러분들을 향해 울리는 나의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는 확실히 이런 힘이 있죠. 라디오 DJ 복디가 여러분들께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그날 딱 여러분들한테 와서 마음에 딱 들어올 때 가끔은 화났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도 사르르 풀어지잖아요. 라디오가 내 마음을 대신 알아줬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복작복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을 때 그게 언제였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5902님 어릴 때 엄마가 집안일 하실 때 늘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그쵸.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님들이 뭐 어딜 가나 라디오가 항상 함께 했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기님들, 얼른 라디오를 켜두세요. 3268님, 학창시절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지를 쓰곤 했는데요. 새벽 방송에 용기 내어 팩스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까지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팩스 사연 오랜만에 듣는다. 복디는 팩스 사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 4721님, 어릴 때 아빠가 차를 타면 늘 라디오가 나왔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는 했죠. 얼마 전 혼자 운전하다가 그때 듣던 노래가 나왔는데 괜히 아빠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차를 타면 확실히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되죠. 지금 듣고 계신 보기들도 출근길 자가 차량 이용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또 행복을 여는 아침을 좋아해 주셔서 CPBC 빵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으로 혼자 이어폰을 꼽고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함께 하시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어린 시절 아빠 차 뒤에서 라디오를 들었던 추억 이야기를 남겨주신 472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돌아올게요.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요,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듣는 라디오, 이 라디오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완성해주고 계신 사람을 만나볼까 한데요. 가톨릭평화방송 기술국 라디오 기술팀 이재하 기술감독님과 함께 잘 몰랐던 라디오 방송의 뒷이야기와 기술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매일 마주보고 앉아있잖아요. 부스 밖에 마주보고 네, 앉아있다가 이제 옆에 부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1: 와,
0: 기분이 어떠신가요?
1: 아, 굉장히 새롭고요. 아, 지금 사실 신비주의로 있다가 이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아, 정말 새롭네요. 아. 10년 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0: 아, 진짜 얼마 만에 들어오셨었어요? 그 전에?
1: 아니요, 한 번도 이렇게 녹음을 해본 적은 없고요. 세팅하러만 들어왔지.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녹음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낯서네요, 제 목소리가.
0: 아니, 저희가 지금 준비할 때 갑자기 이게 헤드폰이 왜 안 들리지? 뭐 마이크가 왜 안 들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헤드폰을 벗으시더니 직접 저 나가셔가지고 막 조작을 하시면서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저기서 이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행복을 여는 아침 청취자분들께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기술팀의 자칭 비타민 이재하 엔지니어입니다.
0: 와, 자칭 말고 타칭도 해요. 이재하 기술 감독님.
1: 아, 그러기에는 신입사원 때 처음에는 자칭으로 타칭도 비타민이긴 했는데 네. 점점 약간 비타민이라고 말하기가 좀 연차가 차서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0: 지금 몇 년 차이시죠?
1: 지금 10년 차입니다.
0: 와, 이제 진짜로 기술자, 기술 전문가. 와. 아. 지금 10년 동안 계속 라디오 기술국에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1: 아, 네. 계속 라디오 기술팀에서 근무를 했고 사실 다른 팀으로도 옮길 기회가 있긴 있었지만 아, 라디오를 너무 사랑해버려서 네, 라디오 기술에 계속 잔류해있는 엔지니어입니다.
0: 네, 계속해서 찬찬히 우리 감독님이 어떻게 이 직업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청취자분들께는 기술감독이라는 직업 이름은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라디오 에서 우리 이재하 감독님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이 질문 보고 아, 되게 쉽게 설명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술이라는 단어를가 붙으면 일단 다들 좀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일단 포괄적으로는 이제 방송 제작부터 뭐 방송 시설 장비나 이런 걸 관리하고 전파 행정까지도 해요.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체감하시기 쉬운

0: 거는 이제 오디오 믹서 앞에서 저희가 생방송을 제작하거나 이제 녹음 방송을 제작하는 게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쉬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피디님 옆에서 같이 함께 제작을 하는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방송 시작되면은 아까는 그 오디오 믹서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큰 콘솔 앞에서 장비를 직접 조작하시잖아요.
0: 네네.
1: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뭐 생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신경 쓰시나요?
0: 프로그램 특성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가요가 주일 때가 있고 뭐 유쾌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 주니까 이제 레벨 같은 거 이제 소리의 크기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의 밀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요 같은 거나 뉴스 같은 거는 좀 속도감 있게 이제 페이더를 빨리 올린다든지 하지만 이제 유쾌한 클래식 같은 거는 이제 클래식은 여운이 있어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방송 사고라고 또 인지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밀당을 통해서 여운을 주되 사고는 아니다라는 식의 타이밍으로 이제 큐를 드리는 것 같아요.
1: 와, 그렇다, 그렇다. 네. 정말 아침에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좀 빠르고 또 가요도 나오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제깍제깍 그 피디님이 큐를 주시면 제깍제깍 제 목소리가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두 시간 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항상.
0: 맞아요 맞아요.
1: 뭔가 여유는 없어요.
0: 아 정말 이것저것 효과음이
1: 많아요. 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특성상 코너도 되게 빨리빨리 짧게 치고 네, 나가고 맞아요. 가요도 막 신청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항상 두 시간 내내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긴장해서 계속 저희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진행자의 목소리, 음악, 효과음, 전화 연결까지 확실히 많은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조절하는데도 감이 필요하겠죠?
0: 아무래도 그 사실 저희가 레벨을 그 소리의 크기를 맞출 때는 그 수치가 보이는 게 있어요. 레벨 미터라고. 근데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을 때 청감상으로 이제 이게 정말 괜찮은 소리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오, 네. 함께 듣고 계시니까.
0: 네, 그렇죠. 청취자 입장에서 이제 들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청취자라면 불편할까? 아니면 이 소리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믹싱을 하는 것 같아요. 오,
1: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노래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살짝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노래가 막 점점 커진다거나
0: 맞아요, 맞아요.
1: 특정 소리가 너무 유난하게 크게 들리는 경우에는 그 노래를 끝까지 들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노래 나갈 때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감독님들은 그 노래 나가는 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들으시면서 그 레벨을 조정하시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커지면 또 그게 소리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적정 레벨을 맞춰서 듣기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노래 신청곡은 시크릿의 샤이보이십니다.
0: 네.
1: 샤이보이.
0: 네. 아, 제가 항상 신비주의를 항상 고수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정현 PD가 저를 이렇게 끌고 나올 줄 몰라가지고 네. 너무너무 샤이한 상태라서 아 첫 곡은 샤이보이로 해야겠다 해서 샤이보이를 골라봤습니다.
1: 아 너무 귀엽습니다. 시크릿 샤이보이 함께 듣고 올게요.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조율하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완성해 주시는 사람, CPBC 가톨릭 평화방송 기술감독 이재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퀴즈 내주시죠.
1: 이 장비는 방송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 방송 장비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말을 할 때 입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고 노래를 부를 때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 장비는 무엇일까요?
0: 1번
1: 헤드폰,
0: 2번
1: 스피커,
0: 3번
1: 마이크.
0: 네, 진행자가 말을 할 때 입 가까이에 두고요. 또 노래를 부를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장비는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보기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1: 헤드폰,
0: 2번
1: 스피커,
0: 3번
1: 마이크.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라디오 기술팀에서 유일한 홍인점 아니신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원래 저 궁금한 게 그 네. 기술 감독님들의 성비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1: 거의 대부분 남성이시죠.
0: 그죠?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타사도 보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아, 여성 엔지니어 처음 본다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아무래도 거의 남성이고 여자분은 저도 아직은 만나보진 못한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네. 괜찮아요? 부사 생활 괜찮으신가요?
1: 오히려 뭐 되게 처음에는 공주처럼 잘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나름 되게 워낙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뭐 익숙한 것 같아요. 남자들의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삶이. 근데 홍일점일지는 몰랐죠, 사실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0: 지금 서열이 어떻게 되시나요?
1: 네, 저는 기술국에서는 그래도 후배들이 좀 있는 편인데 라디오 기술팀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도 막내라서.
0: 그럼 10년 막내 하신 거예요?
1: 네. 사장 신부님 듣고 계시나요?
0: 10년 막내지만 홍일점. 아, 네. 막내지만인지 막내이면서 홍일점이어야 되는지 아리까리합니다. 어쨌든 우리 재하 감독님이랑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생방송을 주로 하잖아요. 우리 라디오 보면.
1: 네네.
0: 생방송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아, 나 진짜 심장이 덜컹했다. 아찔했던 순간 하나를 꼽으신다면요?
1: 이게 워낙 그 신입사원 때부터 한 3, 4년 차 때까지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네. 지금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한 2, 3년 차쯤에 진짜 한창 더운 여름 시기에 네. 갑자기 정전이 난 거예요.
0: 방송국에 정전이요?
1: 네. 근데 심지어 진행자도 원래 본 진행자가 아니라 여름 휴가를 가서 대타 진행자였어요.
0: 어머.
1: 근데 그때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게 그 자동문도 안 열려가지고

0: 불 다 꺼지고 모든 PD랑 엔지니어들이 다 달려와서 그 자동문을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열고 손으로. 막 와서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1: 와, 이게 근데 상당한 정전이었나 보네요.
0: 네, 불까지 다 꺼질 정도였으니까.
1: 방송국이 예비 전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네. 없을 정도였으니.
0: 아, 그쵸. 근데 그래도 방송 장비에 물려져 있는 그 예비 전원은 그래도 돼서 방송 송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불이 꺼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다 생방송하는 이제 조정실로 다들 뛰어들어왔던 선배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지금도 그때 같은 생각인가요?
0: 제가 먼저 뛰어갈 것 같습니다.
1: 와, 반대로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는 방송이 진짜 이건 좀 잘 됐다 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참 좋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0: 사실 피드백은 이쪽 저쪽에서 되게 많이 듣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티스트들의 같이 라이브를 하는 아티스트들의 피드백이 제일 좋았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1: 아, 특히 유쾌한 클래식에는 네. 라이브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0: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런 라이브 담당을 많이 있어서 가수분들이랑도 사실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떤 가수분이 저한테 그 피드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제가 보통 눈을 맞추면서 최대한 그 맞추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리벌브 양이나 이제 목소리 양이나 MR 양이 괜찮은지 항상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PD님한테 아 진짜 모든 라디오 방송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의 라이브는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그때가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와. 네. 근데 그 역시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시고 뭔가 잘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신 거니까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0: 오, 그게 대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박음문 사이로 그쵸, 이제 그쵸.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눈빛으로만 하는데도 아 대접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1: 멋있다. 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진행자 그리고 작가, PD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기술 감독님이 보실 때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호흡이 가장 중요할까요?
0: 복디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박음병으로 분리가 돼요.
1: 아, 맞아요.
0: 분리되어 있어서 있죠, 네. 저희가 이제 토크백 아니면 소통을 못하는데 생방송은 진행 중이고 실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눈빛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딱 봐도 이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피디님과 작가님과 복디와 이제 엔지니어와 이제 모든 사람이 그냥 서로 이렇게 맞죠. 보면서 딱 들어가는 그런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1: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신희석 PD님이 한번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너무 좋아요.
1: 지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오긴 오는 거야. 오고 있는 중인데 약간 시간이 약간 앞부분에 없는 거예요. 그 PD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감독님이랑 저랑 이걸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세팅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감독님이랑 저랑 우리 감독님들이 다 진짜 오랫동안 행복을 위한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둘이 눈으로 PD 대신 계속 이걸 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이 흐름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데 말을 하겠다 안 하겠다 표시만 하면 다 알아서 이때 효과음 넣고 이때 배경음악 깔고 이때 마이크 주고 내리고 막 이거를 해주시는 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걸 알고 이렇게 지각을 한 것 같아요.
0: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가끔은 또 우리 휴가 가시면 피디님 휴가 가시면 새로운 피디님이 오시면
0: 맞아요.
1: 또 새로운 피디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 흐름을 네. 잘 모르니까 그때는 또 감독님이랑 단둘이 또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게 될 때 이럴 때 아마 그 호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독님만의 준비 과정이나 루틴이 있으신가요?
0: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아침에 해도 되는 얘기인가?
1: 아 괜찮아요.
0: 복디도 약간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방송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꼭 화장실에 가요.
1: 아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0: 다들 장비 관리 뭐 이런 점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작가님이 질문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사실 정말 답은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노래 나가는 동안 나갈 수 있지만 우리 감독님은 2시간 내내 계속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되잖아요.
0: 맞아요. 시간이 그리고 한 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화장실 가는 버릇이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1: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안 힘드세요?
0: 너무 힘들죠. 심지어 밤 프로 하고 그 다음날 아침 프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1: 그건 너무 우리다.
0: 네, 스케줄이 워낙
1: 빠듯하죠. 네, 맨날 생방송이 있다 보니까.
0: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긴 한데 점점 그게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방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기계만 잘 다루면 되는 직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능력 외에 꼭 필요한 능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0: 제가 만약에 방송 기술이 기계만 잘 다루는 직업이었으면 전 방송 기술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 기술을 예술적 영역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예쁘게 소리를 예쁘게 만드는 것 그런 예술적 영역 있지 않나 싶어서 예술적 감각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술을 하기엔 예술적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기술적인 능력에 이제 예술적인 거를 몇 방울 약간 떨어뜨린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확실히 창작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술 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예술가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끝난다면 기술 감독님은 기술까지 같이 그걸 습득하고 또 그걸 계속해서 발휘하시는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아 내가 참 일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순간 있으신가요?
0: 저는 이 질문 보고 제일 행복했던 날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한 컬러링만을 해놨었어요.
1: 뭐예요?
0: 그 노래가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던데.
1: 네네네네네.
0: 제가 후배가 진짜 너무 언니 너무 질리니까 제발 컬러링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근데 내 트레이드 마크라서 안 된다 했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떤 가수를 봐도 그냥 오셨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송하고 뭐 팬심이 뭐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오신 거예요.
1: 어땠어요?
0: 그랬는데 제가 그렇죠? 막 너무 갑자기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말고 방송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PD님들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팬이라는 거를 이제 전화할 때 컬러링이
1: 그쵸.
0: 데이브레이크 노래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정리하는 척 하고 있는데 프로인 척 하고 있는데 이제 PD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은 사진 찍자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정리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서 사진 찍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1: 프로네? 왜 그랬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기다려주셨어요.
1: 우와.
0: 그러고 사진을 찍는데 진짜 도파민이 폭발해가지고 너무 그러고 이제 너무 사람이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해맑게 웃으면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1: 너무 귀엽다. 아니 그래도 프로의 모습을 나의 팬 그 스타에게 나의 아티스트에게 보여줬어.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 먼저 가세요라고.
0: 어쩔 수 없죠. 네, 일이 먼저죠.
1: 와 멋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웃어서 찡그러져. 너무 사랑스러운 거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네. 생방송에 부담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0: 아무래도 첫 방송할 때 아니었을까요?
1: 10년 전.
0: 네, 10년 전인데 진짜 제가 예전에는 성격도 되게 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방송 사고를 다 눈으로 보고 약간 체감하니까 사람이 이제 약간 좀 느긋해진 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구나 사고가 날 뻔했구나 약간 이런 게 생겨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부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1: 와 확실히 침착해지신 거네요.
0: 네 확실히 성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급하고 불안해질수록 더 뭔가 될 것도 안 되는 그쵸? 게 느껴져서 이럴수록 더 차분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방금 우리 감독님이 제가 성격이 급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약간 되게 침착하시거든요. 네. 이제 오히려 더 진지하게

0: 뭔가 막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냥 딱 무표정으로 할일딱 하고, 뭐 이런 침착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성격이 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1: 그 처음에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그 노래가 1분 남았는데 노래 1분 남았어 하고 이제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의자로 막 거의 몸을 던져서 1분이나 사실 지금 1분이나
0: 그쵸, 그쵸.
1: 남았는데 막 1분밖에 안 남았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아주 몸을 던지네 이 정도였거든요.
0: 와, 상상이 안 된다. 청취자들이 방송을 들으면서는 절대 알수 없는 라디오 생방송의 뒷모습 하나만 공개해 주신다면요.
1: 근데 이 질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렇지 않아요? 복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요? 저 라디오 뒷모습? 이건 것 같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부스에서 나가가지고 PD님하고 우리 감독님하고 같이 수다 떨거나 뭐 이렇게 군것질하거나 이게 뒷모습이 아닐까.
1: 이게 워낙 그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제작진들이랑 소통하는 게 하도
0: 그쵸,
1: 보이니까
0: 그쵸.
1: 아, 그 정도는 약간 예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0: 아,
1: 생각을
0: 그래요?
1: 했거든요, 저는.
0: 네.
1: 근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 좀더 뭔가 더 신박하고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가 이제 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뭔가 안 맞을 때막 손짓 발짓하고 막 난리 날때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근데
0: 맞아요.
1: 그때 은근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일 웃기거든요.
0: 웃기죠.
1: 우리들이. 여기 화면 보고 하면서 거의 막 무슨
0: 맞아,
1: 춤추듯이.
0: 맞아, 맞아.
1: 근데
0: 재밌다, 재밌다.
1: 그런 거를 생각하긴 했거든요. 최대한 웃긴 거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0: 맞네요, 맞네요. 아, 그렇다, 그렇다. 자,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에는 그 노래입니다.
1: 맞아요.
0: 뭐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아, 또 샤이해지네요.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듣고 오시죠.

0: K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듣고 오셨고요. 어른들의 여름방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 듣는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CPBC 기술국 라디오 기술팀 이재하 기술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내드릴 수 있는 쏴드릴 수 있는 직업주의보 퀴즈 우리 감독님께서 한 번 더 내주시죠.
1: 이 장비는 방송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 방송 장비로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말을 할 때 입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고 노래를 부를 때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 장비는 무엇일까요?
0: 1번
1: 헤드폰,
0: 2번
1: 스피커,
0: 3번
1: 마이크.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방송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기술 감독님들이 새롭게 배우거나 익혀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방송 기술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이게 모든 분야에서 지금 AI가 다 문제라고 해야 되나?
0: 그쵸. 신경을 쓰고 있죠.
1: 네, 다들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확실히 엔지니어들은 AI로 대체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식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방송을 제작하는 AI를 관리하는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AI를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방송 제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AI와 신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절대 대체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맞네요.
1: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의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저희가 인간이 훨씬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너네는 AI, 신기술은 그냥 우리 노예가 되어서
0: 도구로 쓰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활용을 잘 하는 게 이제 우리 감독님들이 이제 하실 그런 능력.
1: 네.
0: 기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라디오 기술 감독이라는 직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사실 기술이라고 그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직업에. 근데 다들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 되나? 공대 나와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엔지니어들은 이제 여러 방송을 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많은 제작진들, 이제 많은 PD, 많은 작가, 많은 진행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매주 다른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아무 대화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사실 될 것도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포 형성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면 이제 방송국 분위기가 약간 긴장감도 풀어드리고 부담도 덜어드리는 게 저는 엔지니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리허설 할 때 자신의 그런 음악이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엄청 다 있으세요. 그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리허설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긴장감도 덜어드리고 부담도 덜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그 부분에서 발휘가 되니까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방송 기술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꼭 익혀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0: 확실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오시는 아티스트님도 대접을 받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되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또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 가졌던 꿈, 그리고 지금의 꿈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재하 감독님은 처음 방송국 들어왔을 때 꿈과 지금 꿈 변화가 있으신가요?
1: 제가 면접 볼 때는 TV로 가고 싶어요? 라디오 기업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원래 방송 기술 이렇게 딱 준비할 때는 사실 딱히 매체를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다 TV를 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저 TV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마치 라디오 기술로 발령이 나서 다들 저 친구는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TV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할 기회도 분명히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라디오에 완전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아, 라디오를 사랑하게 돼서 또 기회가 있어도 저는 라디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0: 우와, 라디오라는 매체의 매력에 그냥 그대로 빠지신 거네요.
1: 아, 그쵸.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0: 오. 데이브레이크 때문이 아니고요.
1: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0: 네. 앞으로 기술 감독으로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1: 아까 말씀해주신 게 섬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섬세함을 청취자들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음향을 만들고 싶어요.
0: 오, 너무 좋다.
1: 약간 다 몰입할 수 있게 그 작은 차이도 청취자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0: 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모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직업적인 사명감이나 그런 프로의식이 있으시잖아요.
1: 아, 네네네.
0: 우리 코너랑 너무 그럼요.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1: 아무래도 제가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있던 저를 이제 모든 사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창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멋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직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직업주의보를 통해서 이재하 기술감독님과 함께 라디오가 제작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듣는 목소리와 음악 뒤에는 그 소리가 가장 좋게 들리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의 날인 오늘 잘 들리는 방송만큼이나 잘 들리게 만들어주시는 사람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하 감독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진행자가 말을 할 때 입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고 노래를 부를 때도 빠지지 않는 이 장비는 바로
1: 마이크, 3번 마이크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소감 나눠주세요.
1: 와, 정말 너무 어렵네요. 저는 다시 어둠으로 가서 신비주의 컨셉으로 해서 조정실에서 열심히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0: 아, 고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저희 행복을 여는 아침과 아침마다 함께 해주시는 재하 감독님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도경수의 놀이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선곡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아, 네. 이거는 약간 의미부여일 수도 있긴 한데 청취자분들이 저희 라디오 CPBCM FM 라디오에 놀이터처럼 항상 놀러 들으러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0: 의미도 좋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 고맙습니다. 도경수 놀이터 드릴게요. 감독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끝곡 펜타곤 데이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칠게요. 내일은 보기들의 건강주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건강중개소 복덕방에서 건강상식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3: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기쁜 마음은 나누면 더 커지고 힘든 마음도 누군가 알아주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데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바로 방송이 아닐까요? 특히 라디오는 참 묘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어도 매일 같은 시간 목소리를 듣다 보면요. 어느새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가까워집니다. 말 그대로 고막 친구가 되는 거죠.